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사람은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자라서 싹이 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복된 말을 자꾸 쏟아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좋고 좋고 좋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우리 김진동 목사님이 좋고 우리 양포교회가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고 항상 좋고 좋고 좋고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 내 주변 모두가 다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되고 되고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된다. 항상 된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궁상 떨지 말고 모든 것은 있고 있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교만이라는 건 패망의 선봉이 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날부터 잡으시려고 칼을 가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내 입에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고 겸손하게 언제나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원수를 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 말을 어떻게 내어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언어, 말을 복되게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다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쓸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 알았다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자기 말대로 가나안을 자기 발로 딛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깃발을 앞세우고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메시지를 내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 뒤를 따르기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구호가 선명하고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좋으면 그 구호와 깃발 아래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구호를 외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돌이 따라오기도 하고 사람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자로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그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한이 맺힌 여자, 자신의 고민과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풀어낸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채널을 확보해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개인과 가문에게도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200여년간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가 선지자로서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조시대를 열어간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역전시키는 그야말로 역전의 기도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했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도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고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막노동판에 일하는 근로자 한 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을 대학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등짐을 지고 어렵게 노동 현장에 일을 하면서 내가 묵사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놈만큼은 내가 대학을 시켜야 되겠다. 늘 입버릇처럼 내가 묵사발이 되더라도 자식 놈 공부는 시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에 벽돌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하는데 어쩌다가 위에서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벽돌에 맞아가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은 자기 입의 말이 맨날 묵사발이 되더라도 했더니 진짜 묵사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대로 자기는 묵사발이 돼서 죽었지만 건설회사가 그 아들 학자금을 할 만큼 충분한 그 돈을 보상해 줘서 그래서 결국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말을 아껴하고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비전과 꿈이 있는 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교훈과 철학과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고 줄이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될까요? 어떤 인건님이 학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라. 그래서 학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한 권으로 모았더니 그 다음에 그 한 권을 단 한 종이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라. 그래서 한 장에다 어렵게 요약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 오느라.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요약을 했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인생을 언제나 저울질하시고 내 행동도 달아보시고 내 말도 항상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허튼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 앉아있는 그 왕의 집무실 벽에 큼직한 글자가 그냥 영상이 나타나듯이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는 문자가 탁 새겨진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함량 미달이 되면 인생은 끝장난다. 저울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하는 모든 행위 항상 저울질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중해야 되고 정말 말 한마디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형의 소의 낯을 피해서 야간 도주하다가 들판에서 꿈을 꾸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하다가 들판에서 그가 피곤해서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었잖아요. 꿈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사다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할 것이고 지금은 네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지금 외롭게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리라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고 누웠던 그 돌멩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20년 후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었던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부으셨던 그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두 떼라는 건 양떼, 소떼를 말하는 거예요. 두 떼를 이루셨다고 짝대기 하나를 들고 출발해서 20년 만에 내가 거부가 됐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 그리고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무려 약 한 500마리 큰 짐승들을 한 뻘떼기 그냥 선물로 형에게 드렸다는 것. 이걸 보면 야곱이가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쏟아부은 기름 한 병이 어떤 기름인가 하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독특합니다. 그 기름은 사막 여행자들에게는 호신용이고 필수품이고 비상약이고 여행하다 독충이나 정갈에게 쏘이면 기름을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발이 부릅뜨고 터진데도 기름 바르면 낫고 그러므로 기름이 없이는 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기름 한 병, 그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달아보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에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가 소떼, 양떼 두 떼를 이루게 하고 마침내는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야곱이가 부어드린 그 기름 한 병, 하나님은 그걸 오래전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기억하셨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독자 이삭이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을 그가 받았습니다. 감히 어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것도 내 손으로 시퍼는 칼을 들고 내 아들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이 일. 어떤 아버지가 그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게 순종을 하기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들을 마침내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칼을 꺼내들고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에서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주시고 그 수양을 대신 이삭이를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저울질하고 계셨다는 것. 그 후에 천년 세월이 흐르고 다윗 왕 시대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렸더니 전염병이 싹 사라졌다.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 그게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바로 그 자리가 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울질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공적으로 인정하셨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바로 그 자리, 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 모리아산 제단,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중심 센터가 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신앙의 중심 자리가 그 자리가 됐다. 아브라함의 정성이 쏟아지어진 부어진 곳이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돈을 주고 값으로 사서 예배드린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자리가 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대가를 치르고 피값을 치르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 되면 벨사살 왕처럼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된 목사가 될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하고 지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남을 구원시켜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떨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300대 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병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트려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이는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성이 평소에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웃 사람들이 과부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평소에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죽은 다비다 앞에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귀히 여기셨을까?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시거든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바다 풍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행동을 달아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친구야 힘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마 그런 친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린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굶주릴 때도 많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심지어는 물질로도 아낌없이 지원해준 그런 친구가 저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 친구들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 붓듯이 축복하시고
복의

0: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가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달아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금속재료의 부식과 내구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금속 소재가 여러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또 혹은 왜 녹슬고 손상되는지를 시험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철강 관련 연구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 철강이 사용되는 자동차 분야, 뭐 발전 분야, 뭐 해양 구조물, 산업 설비 등에 대한 재료들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요게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요.
0: 네.
1: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같은 관련 일을 이제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철강 제작의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제작이라 하면 너무 큰 분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녹이 슬고 왜 손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또 그런 문서들을 제가 점검하고 또 새로 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리스트의 소속 연구원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포항공대를 나오신 거죠?
1: 네, 포항공대 화학과에서 이제 학부 과정하고요, 박사학위 과정까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0: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1: 원래 고향은 부산입니다.
0: 예,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포항 사람이 되셨어요.
1: 그렇죠, 이제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0: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너무 따뜻합니다. 최근에 교회 이름이 바뀐 거죠?
1: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 이름은 효자제일교회였습니다.
0: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명칭도 바꾸고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집사님.
1: 그렇죠.
0: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요.
0: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수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다림, 크고 작은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아주

0: 작은 이제 교육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1: 불편하죠.
0: 그리고 식사도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1: 식사, 주차 다 힘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으셨고요. 또한 주, 두주 지나니까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또한 분, 부부가 계셨는데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요 식당 한 군데하고 계약을 직접 맺으셔가지고요. 식사를 매주
1: 그건
0: 제공을 해주셨고요.
1: 대단한 헌신인데요.
0: 네, 뭐 티도 안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어려운 이제 의견 교환이나 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1: 있을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그래도 건축위원장님이 그걸 이제 내색하지 않으시고 좀 지혜롭게 회의들을 만들어 가시고 회의를 이끌어 가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도움을 많이 구하고 또 성도님들 같이 기도로 또 함께하는 이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1: 네. 섬기고 헌신하면서 티를 내지 않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셨구나 생각이 되네요.
0: 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다들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습니다.
1: 사람들이 날좀 알아줬으면 심리가
0: 네.
1: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성남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0: 그래서 단순히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제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집처럼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게 뒤쪽에 오솔길이 나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제 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도 찾아오시고 또 문화와 음악 사역들도 좀 진행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정말 교회 이름처럼 그렇게 되겠네요. 함께 걷는 교회.
0: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1: 예,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신 지몇년 정도 되셨나요?
0: 이제 올해로 20년입니다.
1: 목사님과 성도들을 한번 자랑해 주신다면
0: 네.
1: 어떤 말씀 주실까요?
0: 네, 우선 다 저보다 뛰어나시고, 저보다 또 신실하시고, 저보다 또 잘생기시고 예쁘세요. 그리고요, 목사님은 이제 말씀에 좀 중심을 두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눈에
1: 정성주
0: 보이는,
1: 목사님.
0: 네,
1: 네.
0: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한분한분 쪽에 진심을 다해서 대하시는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시는 거 보이고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늘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일단 다들 따뜻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죠. 저희가 찬양인도 자리에 서 있는데 한분한분 이게 얼굴을 보면 내가 참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배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누가 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좀할 텐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자원하셨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교회 20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인도자가 없어가지고요. 오자마자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바로 인도자의 자리로 세우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 참 좋잖아요.
0: 네.
1: 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분들
0: 네.
1: 계실 수 있죠.
0: 그렇죠.
1: 예.
0: 보통은 인도자들이 잘볼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1: 맞아요.
0: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요. 보여요.
1: 아.
0: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정말 이 시간을 너무
1: 사모한다.
0: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좀 드리죠.
1: 그걸 캐치하는 거군요.
0: 네.
1: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찬양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양의 진심이십니다. 예배 찬양팀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번
0: 아,
1: 아가페
0: 맞습니다.
1: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고 계시고
0: 네. 또 이제 저희가 도미누스 앙상블이라고요. 그 찬양 문화 사역팀을 하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거기는 이제 뭐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클래식 악기들이 있고요.
1: 집사님 어떤 악기를?
0: 이제 바이올린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는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요. 뭐 허드렛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1: 그렇게 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음악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고요?
0: 네,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제 저희 음악을

0: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서
1: 많죠.
0: 기타를 가르쳐 드리고 또 노래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거의 집사님은 주중과 주말 관계없이 그냥 음악과 찬양에 푹 빠져 사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분위기를 좀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고.
0: 네, 뭐 한 번씩 들을 때는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이런 활동을 좋아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만큼 또 복을 그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분야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는 좀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집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0: 아, 처음부터 저도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충분히 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들려져야지 이렇게 나갔을 때도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또 힘이 되는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버스킹도 마찬가지고.
1: 그렇군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 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다니시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좀 아프셨는데 그 부산 이제 제2영도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제 어머니를 돌보러 좀 오셨었어요.
0: 집사님 고향이 부산 영도십니다.
1: 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가셨고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먼저 간건 아니었고요. 이제 어릴 때 동네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오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같이 막 다니다가

0: 제대로 정착한 건 이제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부터 어.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이 영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를 인도해 주셨네요. 네, 참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0: 예.
1: 특별히 어머니께서 그렇게 회심을 한 결정적인 계기를 집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0: 사실 뭐 이렇게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했어 가지고요. 무언가 이제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집사님께서 마침 그때 또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고 또 복음에 대해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하네요.
0: 네, 네. 아멘입니다.
1: 집사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간식 얻어먹고 예배 외의 것들도 참 많은 때가 초등학생 시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0: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했던 때는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교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같이 면담을 좀 하다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1: 고등부 선생님.
0: 네, 고등부 선생, 고등부 이제 담임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반항하는 마음도 생기고.
0: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기를 조금씩 조금씩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주시고요. 대학 시절 이제 SFC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게 돼서 지금껏 이렇게 그 믿음 바탕에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1: 집사님께서 공부하신 포항공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선교기관들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진 않죠?
0: 이제 인원수가 제가 다닐 때도 한 300명이었거든요. 학부생.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선교단체 활동하는 학생들 수가 그래도 전체 1200명 중에 대략 한 50에서 한 80명 사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이제 그래서
1: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0: 네.
1: 학습 강도가 높잖아요.
0: 맞습니다.
1: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마음이 있어도 교회 활동이나 또 선교기관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던데
0: 네.
1: 집사님은 해내셨네요.
0: 예, 학교를 조금 더 오래 다녔죠.
1: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0: 예, 그 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면 다른 걸 조금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값진 시간이죠.
0: 네.
1: 아,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집사님?
0: 네, 덕분에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했고 또 지금 직장까지 이렇게 또 여러 활동까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돌아보면 제가 반드시 이제 넘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의미로 주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더디 왔더라도요 굉장히 빠르게 나가서 또 자기 영역에서 또 자기 직장 가운데서 지금도 빚을 내며 살아가는 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1: 우리 김성남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참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세요?
0: 결국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저를 드러내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공계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약간은 다른 사람들은 좀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1: 왜요?
0: 이제 오래된 학문이거든요. 아.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요즘 말하는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인데 꼭 필요한 분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하는 이 분야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야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또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는 특히 찬양해 주는 이런 힘이 지친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기쁨도 되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병원 복지시설 이런 데를 많이 다녔고요. 또 작은 교회들 방문해서 이제 찬양을 드릴 때도 일반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는 훨씬 더 큰 감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는 거 볼 때 아 이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또 집사님의 본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실 것 같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찬양이 본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이제 제 영.

0: 공부를 하고요. 찬양을 하기
1: 그러니까요.
0: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1: 생계형 부업일 수 있는 거죠. 집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남들이 원하지 않는 분야, 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잘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가장 핫한 분야로만 가려고 하고 최첨단으로만
0: 네,
1: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0: 네.
1: 필요한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부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넉넉하게 좀 채워지면 어떨까라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셨겠죠?
0: 고난 많았지요. 저는 사실 온몸이 병동이거든요.
1: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0: 네.
1: 어디가 불편하세요?
0: 결혼하기 3주 전에 제가 한번 쓰러졌었습니다.
1: 왜요?
0: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아마
1: 스트레스. 과로하셨나요?
0: 뭐 대학원 시절이니까요. 아마 과로도 있지만 이런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에다가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니까.
1: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몇 개가 가니까.
0: 네.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한 22일간 입원해 있었거든요.
1: 거의 한 달간
0: 네.
1: 병원 신세를 치셨네. 그 중요한 시기에.
0: 네. 그래서 프로포즈도 못했죠.
1: 프로포즈를 병원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0: 이제 아내는 병원에 와서 막 울기도 하고 지금 어쩌면 살아오면서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
1: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겠네요, 집사님.
0: 네. 그래도 퇴원해서 이제 10일 뒤에 결혼하고요. 대학원 생활이 가장 힘들었죠. 대학원 생활에 이제 수입은 없고 이제 아이는 둘을 놓고 키우니까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1: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싶은 분도 계세요.
0: 네.
1: 특별히 대학원생들은 일반 학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집중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0: 네, 아무래도 학부 과정도 사실 포스텍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고요. 많은 이제 양을 수업량과 또 과제를 요구를 하지만 특히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연구자를 키워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어느 정도 지도를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떤 연구 분야의 어떤 자기가 이제 결과물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찾아내야 되고요.
1: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군요.
0: 해야 되죠.
1: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네요.
0: 그냥 먼바다에 혼자 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1: 자, 이거 다 해. 누가 시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0: 박사과정은 이제 진짜 먼 바다에 목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이 노를 어디로 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워낙
1: 가이드를 잡아주실 수 있지만
0: 많이 계시지만 네. 그 가이드 안에서도 사실은 그 가이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일
1: 그렇죠.
0: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차별화되는 일도 만들어야
1: 맞습니다.
0: 되기 때문에
1: 가이드를 만들어가는 게 역량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해내신 거예요.
0: 네. 뭐 저 말고 다 해내시는데 이제 아프고 나오니까 이제 네. 좀 스트레스 주시던 다른 교수님도 이제 스트레스 안 주시고
1: 긍휼함을 얻으셨군요.
0: 네, 병원에 갔다 나오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좀 배려를 해주셨죠. 좋은 분들 계속 만나가지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직장에 와서는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많은 이제 멘토들을 만났지만 제가 하는 분야에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또 멋진 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감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집사님?
0: 직장에 들어와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탁구를 꾸준하게 좀 매주 이제 한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치고 있고 하고 낮에는 이제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1: 네.
0: 정서적인 건강은 이제 고갈하고요.
1: 많이 회복하신 거죠?
0: 네,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때 이후로는 크게 아프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1: 그냥 감사하네요.
0: 뭐 지금도 고난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난 자체가 항상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요즘에는 이제 늘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왜 주어졌을까?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이제는 넘치니까 그 복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넓은 시야에서 이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1: 네.
0: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30대, 20대 때는 이런 고난이 오면 맨날 울었어요.
1: 참 쉽지 않죠.
0: 네.
1: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네.
1: 집사님 가족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앞서 두 자녀를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0: 이제 첫 번째는 아내

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김은영 집사님이고요. 평생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네, 대구 한의대에서 교수 생활 잠깐 하다가 지금은 근처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웰다잉 관련해서 이제 사무총장을 하면서 포항 지역에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과 관련된 이런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교육 훈련들을 지금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고
0: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제 고3이고요. 아침에 7시 나가서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얼굴은 늘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철이 많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슬슬 다가오네요, 집사님.
0: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하는 얘기가 오늘 어제도 들어와서 아빠 왜 오늘도 자습 시간에 공부를 못했어.
1: 아빠 엄마 닮아서 잘하겠죠.
0: 네, 이제 본인 길은 또 본인이 가야 되니까요.
1: 맞아요.
0: 둘째는 이제 하은이가 이제 딸이고요. 이제 중3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두 번째 날. 어제 저랑 같이 이제 수학을 공부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아빠 미안 이렇게.
1: 아빠가 딸에게 수학을 지도한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0: 아, 평소엔 지도가 안 되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 이제 한번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저에게.
1: 그렇군요. 예.
0: 그래도 오랜 시간 어제 한 4시간 정도 같이 봤는데 뭐 네,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
1: 그렇죠.
0: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중3이니까요.
0: 네.
1: 어떻습니까? 특별히 찬양하는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사실은 제가 비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요.
1: 왜 이러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이제 사실 제가 학위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 제가 학위 기간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아내가 늦게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집을 비우게 돼서 자연스럽게 2015년부터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하고 제가 주말에 같이 있게 됐거든요. 비법이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고 밥을 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1: 일단 밥을 해주는 게 큰 것 같아요, 집사님.
0: 네, 밥을 챙겨주면
1: 밥이 문제거든요.
0: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때는 좀 해주다가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원하는 거는 아빠 해주는 밥 말고 배달의 민족에서 지난주도 체코에 있는데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햄버거 시켜줄 수 있나?
1: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죠.
0: 네, 네, 네, 굉장히 그래서 아들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들 철이 들어서 이제 얘기 통하는 것 같고요. 딸은 지금 현재 아주 높은 사춘기 레벨에서
1: 그렇군요, 그렇군요.
0: 네, 그래도 저렇게 전화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사님 개인적으로 중시하고 또 놓치지 않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죠.
0: 저는 이제 찬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된 찬양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찬양으로 된 곡들을 많이 외우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 곡들을 자주 부릅니다. 수시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찬양들을 늘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1: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이 제게는 늘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1: 네. 모처럼 저희 극동방송에 나오셨는데 애청자들과 나누고 싶은 축복의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서 또 집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시죠.
0: 저는 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보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그분이 무한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아마 이 극동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죠.
0: 저희 교회가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정직함과 전문성을 잃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제가 보니까 정년까지 아직도 한 늘어나면 한 20년
1: 많이 남으셨죠.
0: 남았습니다.
1: 예.
0: 국가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찬양과 음악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같이 믿음 성장하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0: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또그 은혜를 찬양으로 또 섬김으로 나누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 영락교회 장대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마태복음이라 그러죠.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그 어떤 좀 특별한 면, 그 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감상해보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석장을 우리가 찬찬히 잘 추적하고 연구하면 거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두기로 나눠요. 3기로 나눌 수도 있고 4기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마태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 1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이 들은 이야기들, 선생님을 뭐 세례요한,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소문으로 들은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서 아주 정말 위대한 그 고백을 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네 지식이 아니고 너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별명 하나를 주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시몬이 베드로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아니면 그냥 베드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에 내 교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정말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 또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교회라는 그 심볼로 무엇을 주냐 하면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베드로가 열쇠 받았어요? 물리적인 열쇠는 받은 건 아니야. 주님이 그런데 베드로한테 준다 그랬어. 교회에 준다 그래서 이 교회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 준다 그러면서 교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열쇠를 줘요? 이기고 지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떤 싸움이야, 투쟁이야, 전쟁이거든요. 그럼 전쟁 무기를 줘야지. 칼을 주든지 뭐 창을 주든지 적어도 뭐 몽둥이라도 줘서 이거 갖고 음부를 때려잡으라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 지옥 뭐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뭐 창검을 주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달랑 열쇠 주면서 이걸로 싸우라는 거야.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 음부의 권세가 그 열쇠 보고 아마 웃을 거야. 그걸 갖고 어떻게 나를 이기겠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준다 그래요. 근데 왜 그 열쇠를 갖고 이기라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된 우리말로가 아니라 원문대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보면 18절 1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문이에요. 문. 거기 6번이라고 숫자 조그맣게 머리에 붙어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문이야. 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에 이 자물쇠 같은 거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거. 요즘이야 열쇠 뭐 디지털로도 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열쇠로 잠그기도 하고 열쇠로 그 열기도 했어요. 그죠? 열쇠가 잠그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문이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걸로 잠그고, 그걸로 잠그고. 옛날에 그 옷 함에 보면 이렇게 옷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걸로 잠궈야지 잠겨. 그리고 열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을 주님이 주시는 이 열쇠로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문, 일반 문, 도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도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에 보면 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도어도 있는데 도어가 아니에요. 저런 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현관문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게이트를 가리켜요. 게이트. 그러니까 그 한 성읍을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그 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도 없어. 바로 그런 게이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벽이 있다면 그 성벽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요. 도시도 그렇죠. 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그걸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퓨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퓨레, 음부의 거대한, 지옥의 거대한 문을 그 문이 내가 주는 이 열쇠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열쇠 갖고 그 문을 잠그든지 그 문을 열든지 잠그면 우선 열면 그 지옥 안에 음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열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열어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잠그면 마귀를 잠그고 딱 걸어 잠그는 못 나오게 활동 못하게 그게 그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거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예요. 그래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 부활 이야기가 처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교회 세우겠다 그러고

교회 탄생을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로 끝나 16장이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그럼 전반기가 끝나면 후반기가 시작되겠죠. 후반기 사역이 17장에서 바로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 산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변화산, 변화산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돼요. 변화,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래 모습을 잠깐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보는데 그때 제자들이 하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들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라면 이 음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앞에 16장에 보면 16장 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함께 올라간 세 제자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이에요. 왜 여기가 후반기 사역의 시작이라 그러냐 하면 뭐 어디라고 딱 짚어갖고 여기가 후반기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이에요. 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전반기 사역 시작하는 지점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어요. 자, 3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때요? 17장 5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의 전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는 내 사랑은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음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기 사역이 시작됐어요. 아마 그때는 전반기 후반기도 없이 그냥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와서 이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27장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반기 후반기 사역이 어떻게 똑같이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작하고요. 그럼 끝은 어떨까? 전반기의 끝, 후반기의 끝. 전반기 끝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끝날까? 후반기도 이렇게 끝날까요? 맞아요. 후반기도 이렇게 끝나요. 후반기 끝나는 장면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뒤에 이제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해요. 27장 5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진행했던 주관했던 로마 군인들 지휘관인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후반기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뒤로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기도 내 사랑하는 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에서 시작하고 끝도 전반기 후반기 끝도

같이 한 번은 베드로의 고백, 한 번은 로마 군인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이게 이렇게 포개지고 있어요. 대칭되고 이 두 사역이 이렇게 접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고요. 이게 첫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점에 연결고리를 하나 딱 걸어놔요. 연결고리가 있어.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회 이야기야. 교회. 전반기 사역의 끝에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나왔잖아. 우리 확인했잖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거 다 교회잖아. 그러니까 전반기 사역이 끝날 때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나 하시고 후반기 사역 시작할 때 교회 얘기가 나와서 교회와 교회 얘기가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를 딱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반기 사역에 교회 얘기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이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18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어? 16장에서 하셨잖아. 교회 세우면서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이 천국 열쇠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18절부터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주제가 기도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 천국의 열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 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앞에 18장 그 17절을 보면 거기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띄게 나오잖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얘기해놓고 18절에서 다시 천국의 열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 교회 말 듣지 않으면 끝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사역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이야기해주는 그 복음 이야기 속에서 이 교회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사역이 다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요 두 개를 연결해준 연결고리, 징검다리 같은 그 이야기가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고 가셨어요. 지옥을 이기는 권세. 지옥이 함부로 이길 대적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 그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받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실상은 어떠냐 이 세 번째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 교회가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왜 없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한테 간질병 아이를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거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왜 교회 얘기냐면 여기다가 마태는 교회 얘기를 싹 끼워 넣은 거야.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시죠? 이 땅에 안 계셔 지금. 물론 함께 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옛날 제자들과 함께 그때 계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체를 갖고 함께 하진 않아. 그러니까 부재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부활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회복 완전히 회복하고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부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그 부재 상태의 교회가 그럼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제대로 쓰고 있더냐? 없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이 제자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권세가 있으면 간질병

들린 아이 데려왔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고쳐놔야지. 근데 못 고치잖아.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주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제자들도 듣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할 때 이 제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15, 16절 읽어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 주의 제자들, 당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디다. 당신 뭐 가르쳐줬어? 당신 제자들 이렇게 시원찮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 부재 상태의 교회들의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교회들. 현대교회들 어때요? 교회는 뭐 수백억 들여서 큰 건물 짓고 아주 으리으리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그 앉으면 그냥 잠이 스르르 올 만큼 편하건 안락한 의자들 설치해 놓고 그 의자 떼갖고 팔아갖고 좀 좋은 일에 좀 쓰지. 극장식으로 뭐 그냥 으리으리하게 뭐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이제 교회라 그래. 근데 그런 교회가 권세가 있더냐? 권세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마태는 지금 권세 없는 교회의 그 수치, 조롱,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면 15절에 보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칠 때 뭐 어떻게 고쳤어요? 18절에 아이 데려오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 고치는 장면을 봐요. 18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서 간질이 나갔다고 안 하고 귀신이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이 귀신은 증상은 간질이지만 원인은 뭐였어요? 귀신이야. 그러니까 증상 간질 이걸 해결하려고 붙들고 씨름해야 이게 돼야 안 돼요. 원인도 몰라. 원인은 귀신이었는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증상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꾸짖잖아.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와서 멀쩡해지고. 이게 권세 아니에요. 이 권세를 줬다는 거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지 제자들이 고쳐야지 왜 못 고쳤냐 이거죠. 무능한 교회. 특별히 무능한 현대교회. 아주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마태는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왜 교회는 이렇게 무능해졌을까?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도 왜 그 열쇠를 쓰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20절,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쓰지 못한 원인은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뭐였어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자, 20절부터 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는데 이 작은 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원문은 아피스티아야. 이건 아라고 하는 거는 부정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거든요. 아피스티아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 나와요. 13장 58절 가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피스티아야.

그러니까 이 13장 58절에 믿지 않았다는 말하고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다는 말이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 그 17절에도 믿음이 없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 제자들은. 그럼 제자들이 반발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그게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번 반기도 들만해. 근데 주님 분명히 말해. 너희 믿음 없어. 믿음 작은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거기 보면 그 이어지는 말은 너희 믿음에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어디 있어? 겨자씨보다 작은 거면 없는 거지. 없어. 이 제자들 믿음 없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믿음이 뭔데? 우리 제자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 믿었습니다. 우리 될 줄로 믿었고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어요? 왜 우리 믿음 없다고 그래요? 주님 말씀은 너희들 그건 믿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걸 믿음,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돈이 아닌 가짜 돈 갖고 온 방 안에 다 채워놔봐요. 그게 부자인가? 믿음 아닌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17절,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아니고 믿음인 건 뭐냐? 이제 17절에서 해결합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는 게 핵심이야. 이 패역하다는 말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기 없는 동안에 부재 상태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있었고 뭐 딴짓하고 있었던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란한 삶을 말하는 그 패역이 아니에요. 원문 디아 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턴 어사이드, 방향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다가 길이 달라졌어. 딴 길 가고 있는 거야.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패역하다는 말, 디아스트레퍼의 원문의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같이 갔어. 누구랑? 주님이랑 같이 가고 있었어. 근데 주님은 이 길로 가려는데 제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잘 왔어. 주님 따라서. 근데 갑자기 핸들을 확 돌려버리네. 주님이 가려는 길로 안 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패역하다. 디아스트레포의 그 의미고요. 그러면 길과 방향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길과 누구의 방향을 함께 맞춰서 가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향. 그게 바로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었던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교회 세우고 천국 열쇠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말까지 하셨고 무엇이든지 매는 대로 매이고 푸는 대로 풀릴 것이라 아주 엄청난 이야기까지 해주고 가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무슨 말씀하세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십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 16장 2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가는 길을 막죠. 막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23절에 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내 길 막지 마. 내 방향을 막지 마. 내 뒤로 물러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이지만. 그리고 이제 쭉 24절부터 응?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거냐? 따라올 거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오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렇게 하면서 28절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 반응은 안 보여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아, 주님 가시는 길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몰랐거든. 근데 17장 넘어와서
오늘 본문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을

0: 안 바꿨어. 아직도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꿍꿍이가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붙잡히시던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자리에까지 가서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어. 제자들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 가는 길을 같이 가지를 않는 거지. 몸은 같이 있어. 같이 밥 먹고 있고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근데 주님 말씀은 내 일 해라. 내 일. 동역. 그걸 동역이라 그러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 그게 동역이고 그게 믿음이지. 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자. 내가 가는 길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그게 뭐예요? 동행. 동행이 믿음이야. 또 동지. 동지가 뭐예요? 동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까지. 그게 동지. 그게 믿음이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하려는 일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하고 주님이 가고 싶은 길 가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갈 때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가면 수천 수만 아니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결국 18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그게 겨자씨 같은 거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지나 주님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주님 따로 나 따로 뭐 교회 따로 주님 따로 그게 무슨 교회요? 주님의 말씀은 수천 안 모여도 좋아. 나는 수천 수만 갖고 일하지 않았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내가 천국에 준 열쇠가 거기서 작용하면 그 수천 수만 없어도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주신 천국의 열쇠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모임일지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써서 고쳐주고 구원하고 주님의 길에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의 이유라는 소설가 김영하 씨의 책을 이맘때는 꼭 펼쳐드는 것 같아요. 여행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또 자신과 바깥 세상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행을 통해 우린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처신하고 해결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여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또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I am thin,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행 이야기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 원래의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냥 조용히 쉬러 갔다가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쇼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사업 구상,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정말 다양한 인간과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행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름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또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 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활 선교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정한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열과 미움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며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게 하시며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작은 일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통로

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의 교회가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 대원들이 성령님께 감동되어 드리는 찬양이 모든 성도가 찬송인을 체험하며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장차 만물을 통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판단합니다. 안 할 수 없지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바로 옆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로 그렇게 재판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형벌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만 먹지 마, 경계를 설정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판단이 돼서 예사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이 뭐냐? 표대예요. 바로 생세 거느리신 하늘 보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기가 표대예요. 거기가 관역이, 거기에 딱 적중되면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생수가 터져나오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한같은 평화 노래만 부르지 다 표정을 보면, 삶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다 뭐 그냥 그래요. 진짜 생수가 터져나오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의 생명수, 죽어가는 자들 육체적으로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저딴 거 육체적으로는요 아무리 100살, 200살 살아보세요, 다 죽을 때는 여러분 쓴맛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사망의 쓴물을 먹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육체는 무익해요. 육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육체까지도 한번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밀어내가지고 예수를 믿고도 계속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 하나 알량한 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닙니까? 나이가 50, 60, 70, 80대까지 계속해서 육의 정욕에 끌려다닌다면 정말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지 않으려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오실 그리스도가 그냥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의 나라도 갖고 와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 왕국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전하잖아. 이유가 뭡니까? 등따시고 배부르거든.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 번영이에요. 반드시 요셉에게 말한 7년 큰 6년의 때가 옵니다.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야, 즉 그리스도 노예가 되어야 되는 때가 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때가 어떤 때냐, 즉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분명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가 반드시 나타날 건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나타날 건데, 그가 나타나면 지극히 높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건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 악한 권세, 온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맡겨요. 그때 여러분 내가 알곡이다 하고 그냥 살았던 성도들은요 그때 순종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가 마지막 추석.

때인데 따라합시다. 자리건 첫째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 농부는 곳간에 덜어요. 제일 좋은 처음 순서도 처음이지만 제일 좋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자리건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룻기에 여러분 이삭 줍기 했잖아요. 룻이 이방교회 이방 여자가 그 나오미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오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으로 읽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주 오실 때가 오세나 처치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경고를 보내는데도 깊이 잠들어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육체가 전부 다 있냐 나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쾌청하고 편안하고 좀 힘들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유가 뭐 좀 걱정되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 성경을 보라고요. 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지금은 빨리 잠에서 깨야 된다. 2000년 전부터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빨리 잠 자빠져 잘 자야 돼요. 속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영이라고 영 미혹의 영이 미혹하는 영이 막 플러팅을 해요. 말을 한다고요. 보이스피싱을. 야 적당하게 해라 대충 해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없어 다 한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안일하게 물질 문명이 번성하고 선진국 반열에 가면 거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제사장 나라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 이 국력과 통일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여러분 7, 8년 전부터 안타깝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는 당연하고 고생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치다바리 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종이 돼야 돼 그들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다바리입니까 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직분을 왜 가집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왜 생활상에서 간포를 하냐? 저는 죽을 때까지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체질로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왜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제사장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게 주님 명령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6월 따라 계속해서 편안하고 등 따시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우 때예요.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왜 여러분 표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생수가 막혀버린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출애굽의 여정과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 광야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물이 쓰디 쓴 물, 죽는 물, 사망의 물,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는 건 간단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그래도 대부분은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 잡는데 잡아봤자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쓴물이라고요. 썩은 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3일 4일만 지나면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예수 믿고 쉽게 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출애굽했잖아요. 3일 길을 갔는데 여전히 부활 생명의 영으로 옷 입지 않고 육체를 따라 애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를 던져가지고 십자가 은혜로 역전시켜가지고 단물이 솟아나게 단물을 맛본 자들을 어디로 끄면 엘림으로 이끌어 엘림 따라 엘림 엘림은 뭐냐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생이 지금요 사막 같고 광야 같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은 또 뭐냐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사막이에요. 여기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씨가 다 죽습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고 생수가 터져나 촉촉해야지만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안 되잖아요. 뜻대로 지금 교회들도 어때요? 다 교회 많은데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그 주의 종들도 용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지금 다 자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후퇴하고 있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돌파구를 지금 열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하면 살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방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시가 대한민국의 생수를 흘려보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내셔널 스탠다드 시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쫄쫄쫄쫄 미약하지만 계속 창대하게 창의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파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이 신령한 샘물로.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령한 샘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경건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예배 한 번 드리지도 못하고 말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는 척하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잘 믿는 척하고.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종이 하나라도 줍고 격려 하나라도 하고 기도 하나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림이 어떤 곳이냐? 쓴물을 맞는데 단물을 마신 성도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이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의 이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주는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하면 영원한 생명이 왕로로 사는 세상, 이걸 우리는 선교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꿈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엘림 속에 물샘 열둘 종남 70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보실래요? 자, 엘림의 사막의 오아시스에 물샘이 몇 개라고요? 13개나 11개 되면 안 됩니까? 12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샘 곁에, 요새 또 샘 곁에 무슨 한 가지요? 샘 곁에 생수에 거는 곁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이런 그루, 이런 그루. 69 그루나 70 안 그루 하면 안 됩니까? 12, 70.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먼저 물샘 열둘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어딥니까?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만은 성경대로 보면은 구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물샘 열둘은, 왜냐? 생수의 거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바쳐 생수의 근원에 물길을 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지파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생수를 공급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종려나무 이런 거로, 그 옆에 종려나무 이런 거로는 뭐냐?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다 흩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족속을 이루어요. 몇 족속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은 족속인데 70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70족속이 곧 열방 모든 민족, 또는 성경의 다른 곳으로는 바다라 그래요. 바다. 열방 모든 민족. 엘림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물샘 열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 세상 어떤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이런 그룹 종려나무, 뭐라 그랬어요? 열방 모든 민족, 또는 바다라고 말해도 돼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이 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걸 가리켜서 탐심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육체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때도 못했잖아요. 실패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죄 사한다고 그러고 어때요? 새 율법, 새 계명의 말씀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알곡은 뭐냐? 내 마음판에,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 모든 성경의 계명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번성하는 이단, 아닌 이단이 뭐냐? 복음을 듣고 말씀의 세계명대로 안 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라. 아니, 죄 용서 받았잖아. 내 마음대로 살지. 교회는 계속 속고 있단 말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육적인 탐욕과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습관이 깨져야 돼요. 찢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성장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한평생 다니고 뭐, 많이 직분도 받고 연보도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닮았어요? 앞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판단하고, 제가 판단자가 되잖아요. 아, 목사님, 그 인간 사람 안 됩니다. 그 소망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야,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시켰습니까? 차라리 돈을 벌어서 내가 후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 맞다, 맞다.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가루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한 덕덩이 딱 연결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요,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심장부가 돼야 돼요. 심장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심장이 여러분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뽐뿌질을 온몸에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에게 물과 피를 팍 공급할, 성령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러 온 게 아닌데 지금 물과 피를 뽐뿌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 심장이 다 식어가지고요, 심장이 식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사대 교회 같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필사적으로 외치잖아요. 상대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큰 용처럼, 리바이어던의 영처럼 하나의 집단적인 생각과 이념과 어떤 삶의 방향을,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다고요. 19세기, 20세기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냈고 또 지금은요, 이게요, 문화적인 사회주의, 문화적인 공산주의, 그 앞으로 전체주의로 다 먹고 살아야죠. 거기로 지금 경제적 전체주의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종교행위지 아닙니다. 왕싸움에 왕싸움. 그리스도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이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왕이 지가 왕 되는 거 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영물이니까, 사탄이니까, 뱀이니까, 큰 용이니까 영혼을 파는 자들에게 철한 만큼 영혼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럽에서 보이고 이스라엘에서 보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좀 보이고 전 세계 어디든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유혹하지 마라. 위에 있는 자를 유혹하면 전부 다 올무를 만들어. 나라가 올무가 되고 도시가 올무가 되고 가정이 올무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반드시 말씀의 칼로 찢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큰 성 바벨론 같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조금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 굶어 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미약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주세요. 영권인구 물권이 흐릅니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주님이 저쪽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키기 전에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되어 외칠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고생한 걸 끝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뜨겁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탐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맡긴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자신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한 하나님의 한 맺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예수의 영도 일하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60이 넘었죠. 그런데도 왜 쉬지 않는 이 정열로 이렇게 전하느냐. 계속 아버지의 예수께서의 물과 피의 사랑, 그 심장이, 깨어진 심장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제가 뒤질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통로가 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안 되면 날마다 황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이 들어가면 추해집니다. 추해지지 말고 복음의 신선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위에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파고 파고 또 파고 알파고보다 더 열심히 파십시오. 실려는 샘을 파면 주의 보좌와 나의 왕좌가 연결되어서 생수가 끊임없이 끊어지 여러분을 통하여 솟구쳐 흐릅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이제 우리는 그냥 완전히 소망이 없이 생수의 그런 끊어졌던 죄인들 모르고 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자라고 뭐 완전히 이렇게 살았잖아요. 신앙인 것들을 숭배하다가 그 중에 제일은 돈신이고 우상신이고 성공신 아닙니까? 부귀영화 만사용통 무병장수 이거를 다 숭배하잖아.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런 생명수준하는 일이에요. 그걸 먼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마지막 부부가요 일심동체처럼 맨날 참기름만 쏟아집니까? 맨날 생수만 단물만 쏟아집니까? 그건 신혼여행 때 허니 리빙 와틀이고 살아보세요. 천생연분이지만 천생천적 아니던가요? 우리 가정 빼고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각자 선악을 선과하게 옳은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천생연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신부들이고 하나로 복수면서 하나예요. 그리고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남편 한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될 때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한 몸 한 영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용서하고 아닙니다. 다 그런 말이고 관념이고 말장난이지 여러분이 몸을 드리지 않으면 몸을 드리려면 마음을 깨뜨려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 여러분이니까 말쟁이들만 말장난만 많잖아요. 말만 많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말을 하세요. 가서 씨를 뿌리세요. 나쁜 씨 뿌리지 말고 좋은 씨 뿌리세요. 좋은 씨 뿌리 뿌라 욕한 거 아닙니다. 저주한 씨를 뿌리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욕 많이 하고 저주하고 남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좋은 씨 뿌리라. 좋은 씨 뿌리라. 좋은 씨 뿌리라. 뭐라고 씨 뿌리 샀노? 좋은 씨 뿌리 샀는다. 할렐루야.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태생부터 교회는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한 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생수에 거느리신 주의 복음의 생명수 영생 주시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면 계속해서 흐르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처럼 찢기가 생겨요. 쓰레기가 생겨요. 그 여러분 뭐 몇 대째 흘러가고 뭐 기독교 명문가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보면 또 있잖아요. 막 물질체계 형성되잖아요. 밥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붙어가지고 그냥 하고는 같이 속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운동도 어떤 이스라엘 운동들도 각성 운동들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주오셨다지 계속 우리 은혜의 분량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절될 틈이 없이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나요? 더 가지고 더 쌓고 다 묵지도 못할 거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굴은 쓰잖아요. 일을 가지고 십시일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11조가 1% 돼야 됩니까? 세금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10의 1은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위임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도권 목사나 제도권 선교사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복음을 잘 수로가 될 때 이 대한민국 한국을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목사님 말해서 아닙니다. 지금 제일 힘든 분이 선교사 목사들이 왜냐? 다 구경.

구경하거든요. 다 구경하거든요. 삐지고 아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는요 같이 연결시키러 가는 거예요. 수로를 할렐루야.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이 엘림의 꿈이, 물샘 12, 종나무 70주의 꿈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꿈이, 제사장 나라와 모든 민족의 꿈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생수의 거는 누가 다시 오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생수의 근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분이 앉기 전에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 이거 앉아가지고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와요. 주님도 그걸 분명히 언급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기 때문에, 덫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오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올무와 덫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복음의 예리한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육의 생각, 육의 정욕을 따라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세요. 마음에 할래 그리스도 할래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하 그리스도 옷 입고 복음의 돌파구,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흘려보내면 주님이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복음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뭐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와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자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가 원수의 발등상이 돼 밟아버립니다. 주님 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왕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14장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잘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포도즙틀 심판이 일어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 줍기 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묵상하세요. 주님이 모두 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으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문이 열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회복된 성전에 앉아 군림하시는 한 아기가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생수의 그러니 성전을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 그래서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를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생수가 바다를 덮음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아래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식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실 왕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민족, 제사장 나라지요,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비참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포기하던 에스겔, 부르짖던 에스겔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정결하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흘러서 강이 흐르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환상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신 생수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성령이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자, 이 엘림의 물샘 열둘, 종나무 70주의 비전이 에스겔 47장에서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열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열방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왕국이 다 되고 나면 그 왕국을 주께 드릴 때 마지막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주는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 이후에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광의 왕국. 주님이 한마디로

입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곳에 잡은 사탄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도 없는 새 예루살렘, 새된 농산,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증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만유와 만물과 우주 만물에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데 이것을 연결시킨 사닥다리, 이 생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성령을, 부활의 영을, 영생 주시고자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분의 십자가의 복음, 이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 심장을 내 마음에 장착해서 깨워진 심장입니다. 열방에 흘려보내는 수로가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과 기쁨의 교회와 또한 포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에 마라의 성물 같았던 조선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 보좌로 흐르는 복음의 생명수의 수로를 개척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진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을 달리는 신령한 셈이 솟아나서 오늘날의 한국,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아가지고 육의 정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통로가 돼야 될, 복의 통로가 될 교회와 성도들조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못한 염증인 사막 같은 일본 땅에 하늘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의 수로를 개척하라는 사명이, 어명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약 10개 교회 한국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일본의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만납니다. 제1회 생활성교사 컨퍼런스는 가서 뭐 돈 좀 갖다 주고 뭐 기도해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기 성교를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오아시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저 하늘 보좌에 생명의 근원과 연결시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중에서 잡은 자를 파쇄하고 생수가 흐르도록, 히로시마는 여러분 2차대 전으로 가장 혹독한 그러한 핵폭탄이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두나미서 생수가 그곳에 솟구쳐 흘러서 일본 열도 전체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한 맺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꿈을 우리는 성취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위하여 다 십시일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정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수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유업을 빼앗았던 모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들 다 파쇄하고 밟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담대함과 주의 가벼움으로 주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0: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1: 아멘.
0: 예리한 성령의 칼, 복음의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짓누르는 이 원수의 덮개, 원수의 이 모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덩어리입니다.
1: 아멘.
0: 이걸 찢어버리세요.
1: 아멘.
0: 찢어버려.
1: 아멘.
0: 비가 내릴지어다.
1: 아멘.
0: 생수가 터질지어다.
1: 아멘.
0: 거룩한 홍수가 터질지어다. 바알신이 물러가는 바알보라 셈이 나타날지어다.
1: 아멘.
0: 포항과 히로시마와 일본 열도와 대한민국에 흐를지어다.
1: 아멘.
0: 흐를지어다. 흐를지어다.
1: 아멘.
0: 주여 기도합니다.
1: 주여 바알보라 셈, 바알보라 셈, 발부러심, 발부러심, 발부러심, 발부러심. 하나님 깨트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돌파와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부러심, 발부러심, 발부러심. 아버지여, 아버지여, 권능으로, 권능으로,
0: 하나님, 소망이 없이 썩어짐의 종로로 뛰어 결국에는 인생의 절망의 사망의 쓰리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칼날에 정죄를 당하여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 참으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어린 양에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일 100여 명의 성도들이 가지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갑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아멘.
0: 먼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구할 때에 다 더하여 주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동안 엉뚱한 것, 쓴물을 따라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다면 모든 잘못 사용한 육체와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리스도 할례가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거룩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지방

너 마음을 결박하여 돌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흉악 결박자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결박자는 끊어질지어다. 재난 결박자는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시대의 열반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제사장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그들의 일생에 영권이고 물건의 복이 터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4: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이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0: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0: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 한평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실하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말 훌륭한 삶의 태도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과 속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방향은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100m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달려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향은 문제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동시에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열심히 달려간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와요. 끝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면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만족하면서 살지만 과연 내가 정해놓은 이 방향이 옳은지 혹은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뇌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지는 않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지도를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지도에 좀 큰 글자로 유다가 보이십니까? 사마리아가 보이십니까? 갈릴리가 보이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느냐 하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죠?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복이 되었는데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정복지 주민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A지역에 있는 사람은 B로 옮기고, B에 있는 사람은 C로 옮기고, C에 있는 사람은 D로 옮기고,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정복당한 이스라엘도 그 땅에는 원래 원주민은 딴 데로 옮겨가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 옵니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의 신을 다 가지고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과 정통신앙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말도 안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베레아로 갔어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가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베델에서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가깝죠? 어떻게 갑니까? 베레아로 와요. 빙 둘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만큼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 유대인의 정서였어요. 자, 그런데 사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절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가 돼요. 이 말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6절, 7절을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에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세요.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수가성은 구약시대의 세겜입니다. 세겜 들어보셨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목적지는 그가 갈 때 서원했던 베델이에요. 오다가 세겜이 오니까 너무 처지도 좋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앉아요. 자, 거기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 수가성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우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굉장히 피곤해서 앉으셨다. 왜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체험해 보시면요. 낮에는요. 못 걸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와서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러서는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게 사셨어요. 종류는 달라요.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피곤하게 산 게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이 땡볕에 그리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먹을 거에 아침에 가면 안 됩니까? 시원한데. 해가 떨어지고 좀 선선해졌을 저녁에 가시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은 그 땡볕에 대낮에 가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그 여인이 정오에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땡볕을 마시면서 수가성까지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물가에 물을 뚫어 가는 사람은 아침에 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못 가면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 가요. 근데 이 여인은 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인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때 오셨잖아. 이 여인은 왜 가장 더울 때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여인은요, 차라리 강렬한 태양에 자기를 노출하는 게 자기를 욕하고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마주치기 싫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덥지만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지만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그 더울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갈증이 있어요. 무수히 생겨나는 매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태양빛이 뜨겁지만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갈증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증이 있습니까? 왜 많을까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 결핍과 목마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결핍과 갈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갈급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는 방향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는 아무리 가도 안 채워지고 수고와 고뇌만 늘어날 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구체적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주시오. 9절 10절을 보면 유대인이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유대인 남자잖아.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나랑 당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접점도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생각이었어요. 이 낯선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생각.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한국인이다. 그분은 유대인이다.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분은 1세기에 살았다.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타인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괜찮아요. 구도의 과정은 모두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 생각은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방금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자, 그래서 여인이 반응을 이렇게 하죠. 11절에 15절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만 내가 네한테 물 준다 그럽니다.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이 주변에 우물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생수를 가져와서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레박이 있죠. 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우물가가 있고 거기에 두레박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항상 곁에 두어요. 누가 와도 거기서 그 두레박을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길어 올리고 놓고 가죠. 지금 두레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유대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있지만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이 쓸 두레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은요, 두레바로 길어 올리는 이 물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르다. 우물에 물기를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됐죠? 자, 16절부터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은 이 얘기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는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얘기야. 가장 그를 고뇌하게 했던 문제였는데

아,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탁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갈증과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그날 처음 만났잖아. 처음 만났잖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요, 주님은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와 계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왜 거짓말하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이전에 이 앞에 남편 다섯 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을 번갈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남편이 다섯 명 지나가고 여섯 번째 결혼에 산다고 해도 좀 특별하죠? 그렇죠?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 특별하죠. 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죠. 그런데 다섯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한 건지 결혼하고 사별한 건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남편을 다섯 번 바꿨어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살면서 가진 생각은 이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편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게 누구냐? 남편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 만나면 내 갈증을 채워주겠지. 결혼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니야. 또 이혼해요. 그렇게 한 게 몇 번 됐다고요? 여섯 번째요. 남편이 여섯 명 있었다는 말은 이 여인의 삶이 참 고단했다는 거예요. 고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고단합니다. 예, 한 사람도 맞춰 살기 힘든데요. 여섯 번 어떻게 맞춰 살아요? 힘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여인의 몸부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남편 여섯 명 있어. 근데 남편이 지금 없다고 말해. 이 말은 인간의 존재론적 목마름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도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는 내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얻었을 때 잠시 만족했을 겁니다. 좀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남편 얻었어. 세 번째 남편 얻었어. 똑같습니다. 잠시 만족했어. 또다시 갈증이 생겨.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그럼 열 번째 남편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근원적 목마름은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계속 남편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죠. 힘겹죠. 남편이 바뀔 때마다 기대가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이 갈증은 해소가 안 돼요.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사랑을 얼마나 하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출세하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증은요, 뭘 가져도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0: 얼마나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점잖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에게 있어서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을 만단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끝없이 달려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사람으로, 취미생활로, 안락한 삶으로 잠시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허무함과 갈증은 다시 찾아오고 다시 우물가로 나가게 되고 또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남편이 있다는 말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세상에서 목마름은 뭐 그래도 목이 마르면 뭐 물을 마시면 되고 갈증이 생기면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남편 찾아 뭐 살면 대충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방향을 잘 정했든 잘못 정했든 인생은 종착지가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영원한 목마름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영원히 타는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겪게 돼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타는 목마름. 물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남편이 없다는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해결해 줄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나는 끝없이 남편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과거를 다 얘기했잖아요. 남편 다섯 명 있었지? 지금 하나 살고 있지? 역시 아니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비로소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태도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한 논쟁은 메시아가 오면 명확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1: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0: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의 논쟁은 누가 오면 알려준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0: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예수님이 아무에게 안 하셨어요.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던 그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요, 귀담아 듣진 않았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을 찾아 여기 오신 예수님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 진리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유대 남자가 왜 나랑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라는 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세상을 목말라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남편을 여섯 명이나 얻어 다니면서 해결하고 싶었던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계속 뒤를 읽어보면 그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 했던 일이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 물동이는요,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이 여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더운 땡볕 아래, 우물가로 갈 때도 무거운 물동이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름질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갈증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절박하게 잡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갈증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딱 바꾸고 나니까 이전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들고 다니는 물동이를 예수님 만나서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정오의 우물가에 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고, 대면하기 싫었던 사람, 혼자 은둔해 살던 이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은둔하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홀로 있던 자리에서 더불어 사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요,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과거를 모든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게 잘못된 방향이에요.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붙잡은 모든 것은요, 결국은 버리게 되는 남편일 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가족의 초대를 받아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장 더운 정오에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0: 주님은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더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어요. 그냥 주겠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돈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방향만 바꾸고 하나님에게 줄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어서 응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즈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극동 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변해도 결국 필요한 건 스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학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직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숫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일단 사람이 스펙이 좋으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내지는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스펙 말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스펙이 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이 스펙이 있어야만 결국 이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은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건도 바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붙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는 반드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주변의 블레셋 같은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강한 피지컬을 가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기대와 다르게 몇 번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이미 해고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의 실패로 낙심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너 병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거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정했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딱 벌어진 어깨에다가 훤칠한 키에다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진 엘리압. 너무나 멋진 피지컬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맞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엔 이런 강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네가 보는 엘리압이 피지컬이나 힘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엘리압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겸손의 중심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스펙이 뭐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게 부족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단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나갔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옆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고 다 집어쳐 라고 다윗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나 피지컬이나 사회적 직함이나 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스펙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겸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다 채워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끝없는 좋은 학벌을 또는 화려한 자격증을 이력서 한 줄을 더 넣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채워야 된다는 목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유독 저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저 사람을 격려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와 만남을 갖다 보면 빈자리가 보이는 사람. 제 눈에 제 마음에 그냥 그의 연약함에 빈자리가 보이고 그의 부족함에 빈자리가 보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빈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워낙 똑똑하고 자기가 워낙 자신 있고 자기가 워낙 잘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자기는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 잘난 맛에 빈자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왠지 내 앞에서 자신의 빈자리를 슬쩍 보여주고 그 빈자리가 보이게 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삶의 빈자리를 보실 때그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미 해군에서 매년 그 잠수함의 성적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최악의 꼴찌의 점수를 받는 잠수함이 있었어요. 이 잠수함의 이름이 산타페 함이에요. 그래서 해군에서 만년 꼴찌를 하는 이 잠수함을 위해서 가장 유능한 함장 하나를 어느 날 이 배에 부임을 시킵니다. 그 함장 이름이 마르케라고 하는 함장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면 만년 꼴찌하는 이 잠수함을 기강을 잡고 유능한 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르케는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병사들에게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전방 3분의 2 속도로 전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종실의 병사들이 이 함장의 명령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 얼어붙는 거예요. 마르케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쩔쩔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장님, 이 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때 함장 마르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정말 무능하고 바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병사들을 집합시켜서 함장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배를 잘 모른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너희가 나에게 계급과 상관없이 이 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이 배에 대해서 더 잘 아니 너희가 판단해서 이 배를 전진하게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보고만 해달라. 마르케 함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스펙으로 욱박지르고 명령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자기들에게 명령만 하고 권위만 내세우던 함장들을 만났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소위 빈자리가 보이는 이 상관을 보면서 진심으로 병사들은 이 함장에게 배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런 병사들을 함장은 늘 잘 인격적으로 이끌어주고 결국 이 잠수함은 마르케가 부임하고 1년 만에 미 해군 최고의 잠수함으로 그 해에 평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최고의 지휘관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니 빈자리

일을 보여주니 공동체도 살고 자신도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빈자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게 채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고 외가에 가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완벽한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은 절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객지에서 고생해서 얻은 게 형으로 인해 한순간에 끝날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뭘 합니까? 32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자신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만든 내 스펙을 꽉 움켜쥐고 아등바등한다고 해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이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목표대로 되려면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스펙의 기준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압이 하나님께 거절된 뒤 사무엘은 그러면 이세의 다음 아들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온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세에게 지금 내게 소개한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 일곱 명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세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아, 그 녀석은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뭐 형들에 비하면 아유 좀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그래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지금 그 집안의
자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적은, 기대할 게 없는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각자 멋있게 단장을 하고 자신의 장점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윗에게 대해서는 너는 여기 올 것 없다. 너 가서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에게도 이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이새가 당황하며 사람을 보내 잠시 뒤에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간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멋있게 단장하고 사무엘을 만나든 말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인 것을 다윗도 알면서도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들판에 혼자 나가 있지만 그 양들을 진짜 자기처럼 돌보면서 혹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까 봐 눈을 부르켜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수없이 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이 오면 싸우려고 물매를 수없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형들도 다 무시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100%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딱 첫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땀하고 이런 게 온통 젖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 거기다가 양들과 뒹굴어서 씻지 못해서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모습. 형들에 비하면 딱 벌어진 어깨나 위풍당당한 모습도 없어요.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피지컬은 작고 다른 모습은 형들에 비하면 별로 드러날 것이 없지만 그 얼굴에 그가 가진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얼굴 속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뿔병을 짓고 방금 조금 전까지 이 볼품없는 다윗을 비웃던 가족들 앞에서 가장 천한 막내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당당하고 멋지고 부러워하는 그 이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다윗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교해서 저만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놔도 이 다윗의 한 가지의 장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가 주어진 일에 그 순간 100%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손익을 따지거나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이 만나는 조건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몰입형의 사람. 하나님에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만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스펙 가운데 하나가 겸손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렇게 살면 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당장 나에게 빠른 성공이나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이 보장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면 그 자리를 사람들은 다 차버리고 나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일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당장 얻을 게 없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면 그게 반드시 훗날 내가 큰 성공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묵묵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의 땀과 눈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예미시 오군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독일이 주목하던 육상 7종 경기의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10대 때 무릎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녀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한동안 마음으로는 자기 모습이 인정이 안 되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예미 씨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봐.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미 씨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예미 씨는 무릎을 덜 써도 되는 포환 던지기에 도전을 해요. 낮에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차가운 쇳덩어리를 수없이 던집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올림픽에서 그녀는 무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망의 결승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예미 씨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 선수들은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데 이 예미 씨만 벤치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미 씨는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명이고 다른 종목으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종목을 바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한데 그 비결이 혹시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 뭐냐? 그때 예미 씨가 그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자기가 늘 부르던 찬양 한 곡을 불렀어요. 말 대신 찬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가사는 이런 거였어.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0: 알았어요. 뭐 이런.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 힘과 스펙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사람들에게 자랑할 스펙을 쌓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리,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 그 일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407국에 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가능하시다면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0: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랫워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9일 15시 50분 경북 위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0: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한 걸음 두 걸음
0: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네가 행복하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정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벌써 7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새는 실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과 나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호른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도움자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임말루야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길 원하고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나베저 체리에 버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덮으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회 한쪽에서 촉법소녀들의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그 범죄의 대물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촉법소녀의 범죄가 날로 날로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형사적 체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소리에 뻥뻥 치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봅니다. 또한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재와 주변 사람들의 낙인을 인하여 갈등 속에서 범죄의 늪 속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촉법 범죄 소녀들의 그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범죄의 대물림에 1차적인 그 현상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잘못 이전에 가정의 결핍과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시작된 아픈 유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교정선교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잔혹함이 부모와 사회의 방치로 인해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무관심과 부재, 주변으로부터 나기를 인하여 수용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범죄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용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그 전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차세대 일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물려받고자 할까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소년수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인데 맨날 교회 가서는 천사 모습이지만 집에 오면은 맨날 악마입니다.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서 집에 나와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 소년수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안에 내 영혼 평안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감사함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미래를 불투명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자 자녀들의 그 깊은 가슴 아픈 상처, 또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부재로 인하여 온 청소년들의 그 범죄, 또 촉법 소년들의 범죄.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앞날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해 위해서는 부모들의 삶이 건전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도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누굴 닮는다고요? 소를 닮죠. 어미 소를 닮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 사랑하는 모습,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좀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범죄율이 심각합니다. 6월 달에 가석방 시킨 수용자들 약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도소가 약 140%가 넘을 때 감염 수용자가 돼서 지금 가석방을 참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석방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약 6만 5천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약30%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소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교정선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정선교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선교가 다 중요하지만 범죄의 늪속에서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정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얼마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정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방송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이시죠. 영생의 빛이시죠. 참 삶의 자유함과 소망,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행위를 정오의 빛처럼 높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에게 잘하기보다는 범죄의 눈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교정 사역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근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교도소 예수의 용자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에 간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의 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의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는데 참 믿음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이렇게 격결로 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분의 자녀 그 목사님의 성도의 자녀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격결로 갈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덕이 되지 못했다. 아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위선적이다. 그래서 격결로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내용이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꿈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유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삶의 내용이 좀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또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언제 표현하는 거냐면 구원과 관계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길 또 간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더 강해져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강해지지 않고 또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영적인 면역력이.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별거 다 아닌 일에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또 믿음이 휘청휘청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고 또 믿음이 커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 믿음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돕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도울 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오늘 15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나와 네가 믿음 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 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자타공인 믿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참 부족함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너 믿음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수 있어요.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경쟁 의식이 있다. 절대로 칭찬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남을 칭찬하지 못한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칭찬만 잘해줘도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이 땅에 나올 때 잠재력을 안에다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 영적인 거인이 잠자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거인이 깨어날 때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말이 필요해요. 아, 너 이거 잘하는구나. 여기에 소질이 있어. 라고 하면 그때서야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면서 실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칭찬과 격려죠. 이 작은 칭찬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할 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안이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세계적인 성악가 까루소의 일화를 보게 되면 학창 시절에 지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대요. 너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너는 도저히 음악에 재능이 없어. 성악에 재능이 없어. 라고 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아이가 풀이 확 죽어가지고 집안에 돌아옵니다. 어머님,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카루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약간 특이할 뿐이지 너는 굉장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카루소가 정말 열심히 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성악가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어지죠.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없었다면, 인정해주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카루소는 성악가로서 그냥 잠자는 자였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그 감옥에 감금돼 있는 죄수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조사를 하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수감돼 있는 감옥 죄수의 90%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욕설과 폭언을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도 싸! 뭐 이런 식으로 감옥을 언급하면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이죠.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거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험난해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 한 8가지 정도 잘하면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8가지 잘하지만 한두 가지 잘못하면 이걸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사실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칭찬과 인정의 말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 사실 자녀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녀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사실 다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중직자가

됐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참 순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 믿음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이 상대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강하게 하는 건데 정작 그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정작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남들 칭찬만 잘해도요. 내가 믿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지난주에도 종종 이렇게 저는 이제 교인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또 여전히 우리 중직자인데 그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1절 후반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봤더니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하여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담당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 봤더니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 짐을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준 만큼 상대방은 좀 편하겠죠. 그런데 내가 남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편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을 도울 때 더 강해지고 또 우리 몸에서도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뭇한 감정이 있어요. 흐뭇한 감정. 남들을 도와줄 때만 나오는 그 감정인데 이 감정에 느끼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의 몇 배의 힘이 있죠. 면역력이. 그래서 남들 돕다가 병 고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의 근육도 그래요. 사람의 근육은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것, 힘든 일을 할 때 근육이 커지고 발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뭐 몸 키우는 남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뭐 하나 봤더니 막 무거운 거 아령 덤벨 들어요. 남 도와주면 되는데. 남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돕고 하여튼 자기만 또 무거운 거 막 쇠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근육이 커져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은사의 목적은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은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 예수님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또 남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기분 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요. 차라리 받지 않은 만 못하게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받은 은사가 마지막까지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남을 돕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들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도와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남들을 칭찬해주고 또 남을 도우면서 믿음 강한 사람이 돼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고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요 옳고 그름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덕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옳고 그름 따지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무 옳은 거 주장하는 사람 덕이 없어요. 덕이 있는 사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덕스러운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옳고 그름 따지면은 옆에 가기도 싫어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니네 덕스러운 사람 돼야 돼. 덕스러운 사람이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라요. 한국 사람들의 욕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 언어학을 공부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욕을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잔인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여튼 막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언어학 연구했던 박사님이 한국에 그래도 이렇게 좀 부흥하고 좀잘 살게 된 그래도 몇 건덕지가 있지 않겠느냐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하나 찾았대요. 흥해라, 흥. 콧물이 이렇게 찍찍 나올 때 이렇게 흥해라. 근데 그 흥자랑 부활 흥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흥자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요 다 굉장히 좀 잔인해요. 좀안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칭찬에 인색해져요. 칭찬에 인색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 좀 칭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도울 때도 강해지는데 이걸 인색하게 하면서 기회를 놓치면서 덕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은 병들어가고 괜찮은 척 하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칭찬하고 도와주면서 믿음 강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두 번째 방법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때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세 가지 힘이 주어져요. 첫째로는 인내가 주어집니다. 인내의 하나님. 인내라는 것은 원어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우 내가 이 언제까지 버텨? 그런데 버텨내는 게 인내하는 힘이에요. 어렸을 때 인내하는 힘이 있는 자녀는요,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인내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봤더니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인내의 힘이 생기느냐 봤더니 성경에는요,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니까 그 삶에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요. 자, 노아, 홍수가 예고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봤더니 100년 걸려요, 100년. 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을 버텨냅니다. 인내예요. 그리고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걸렸냐 봤더니 25년 걸려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요셉,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냐 봤더니 1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버텨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사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사실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릴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가수 중에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20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게 상대방이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쾌한 사람이니까 뭐 제가 암이라도 걸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맞습니다. 선생님,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혈액암에 걸립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유독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꾸 생각나서 윤도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두려워하나 그냥 믿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순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은사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두렵고 힘들었는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로운 항암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간증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인내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주어지는 힘은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가 참 중요하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이겨낼 수 있죠. 힘이 되어집니다. 자, 위로의 뜻은 뭐냐면 곁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곁으로 와주시는 것.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야, 힘을 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와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옆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그리고 체험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내 상황과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힘들을 살다 보면 왜 힘든 게 없습니까? 그런데 학창시절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안다라였어요. 내가 안다. 귀로 들렸는지 가슴으로 들렸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하니까 그처럼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잘 버티고 이겨내지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혹시 어쩌면 될지도 몰라. 잘 통과할지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울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신으로 되어 다가오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힘들 때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깜깜한 터널도요, 소망이 있으면 이 기간을 버티고 반드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참 불편해요. 먼지도 많이 나고 길도 많이 막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때로는 살짝 짜증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 또 이렇게 엎었대.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유독 하나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자, 팻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공사 중 팻말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너그러워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양해의 말씀이 있어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좀 이제 화를 좀 낮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팻말을 두고 가운데 뭐를 보는 거냐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 아, 이게 계속 불편한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나면 더 편해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팻말만 보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아, 조금만 버티면 되지. 사실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엔 기대를 해요. 아, 저 사람 좀 변화되겠지. 기대를 하고 잘해줬어요. 안 변해요. 똑같은 실을 계속해요.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분노하고 혼내죠. 그 사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이 약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성경 보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또 읽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5절 중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성경을 볼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는 힘을 주셔서 아, 믿음을 강하게 하는구나. 아, 이러면 됐을 텐데 5절에 유독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성경책을 너무 집안에만 잘 모셔두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활용해 주셔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정말 믿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1, 2절 말씀,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도울 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반드시 고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어지는 그리고 믿음 강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0: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0: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9일 16시 55분 대구, 군위, 지역에 호우경보 발령.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링이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쥐어링이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링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링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힘드니 들어봐 길을 가르쳐 줄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이사야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사야 뒷부분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수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상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를 잡혀가서 나라도 빼앗기고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제목처럼 힘드니 들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자꾸 따집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병들게 했냐고,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따지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연하게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까요? 안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까요? 마땅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게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다. 왜 아픈 겁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아프겠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규칙적 생활도 안 하고 너무 무리해서 일하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돈이 없고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노력하고 했을 때 그만큼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욕심부리다가 속아 넘어가고 함부로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쩌면 그래도 그 자식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잘하라고 애쓴다는 것이 잔소리를 하고 윽박지르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는 다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그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포로 잡혀가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끼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힘들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힘들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요. 가슴 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헛고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너희 인생을 좀 멋지게 만들어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헛고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는 일, 헛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붙들고 그걸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위해서 붙잡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돈으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소유로 이것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별일을 다 해봅니다. 힘드니까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술 마시면 행복한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릅니다. 술 마셔보면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마시고 싶을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안 마셔도 괜찮고 행복한데 게임하는 게임으로 쾌락을 쫓아서 이런 인생의 본성을 찾아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걸 하면 배부르고 만족합니까? 그것이 양식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되던가요? 저도 한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목마려요.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와서 사는데 돈 없이 공짜로 사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산다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랍고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공짜라고. 공짜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지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투자해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사람들은요 공짜라고 하면 별로 가치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공짜니까 뭐 허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전생애를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2절 뒷부분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3절에서는 너희 영혼이 살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것은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가 봐요. 구원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니까 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귀찮게만 생각합니다. 아마 1억씩 가지고 오면 구원시켜주겠다 하면 줄을 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은 영원한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은 너희와 한 약속은 영원한 거야. 다윗과 언약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야. 그가 증인이고 인도자야. 다윗이 보여줬잖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방법은 다윗이 보여준 방법이야. 다윗과 내가 약속했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4절에 보면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다윗을 통하여 약속된 이 일을 이룰 뿐이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고 그는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따라서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

0: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을 알게 할 것이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지만 앞으로 여러 나라가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다. 왜?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훌륭해서?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돼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엎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다윗과 약속했고 다윗이 그것을 보여줬고 다윗을 통해 하신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달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예언한 이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마음 쓰지 말고 안 되는 방법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내 방법대로 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6절, 7절이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지금은 그분을 만날 만한 때고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기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꽃 한 송이에도 풀 한 포기에도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어떻게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질서 있고 신비한 세계를 만드셨겠습니까? 우연이라고요? 저절로 됐다고요? 억지도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다 우연이 됐대. 진화됐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됐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구보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온갖 거짓말과 가설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가르쳐 우리 아이들에게 태양과 달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학교에서 배워요. 자기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된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 생각과 너희 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야. 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길 가다가 꽃 한 송이가 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바람이 한 점이 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1: 하나님 만날 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길을 따라와. 여기가 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오려면 먼저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어줍지 않은 거 하나를 붙들고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굽혀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7절에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악해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하는 건 다 이기적이고요. 나밖에 몰라요. 불의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불의하고 악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말은 너희 말과 달라. 차원이 달라. 너희 길보다 내가 높고 너희 생각보다 내가 높아. 너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열심히 하고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시켜주겠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을 버려. 내 길을 버려. 그렇게 한다고 목마름이 해소되고 힘드는 게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경험으로 끝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목마름이 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속에 갈증이 생겨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목숨 걸고 달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이에요.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경험인데요.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만족함이 무엇인지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안 가보고 내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보이잖아요.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와. 목마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거든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진짜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지만 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받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 너희 안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얘네들이 내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늘로 가잖아요.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왔다가 그냥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이 뭘 하는지 아니? 걔네들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땅을 적셔요. 땅을 적셔요. 그 안에 있는 메마른 씨앗에 생기를 공급하고 개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에게 소출을 주게 만들어 놓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리실 때 갔다 와 라고 하면 얘네들이 내려와서 그 일을 하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11절 똑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와,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눈과 비가 내려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 마음에 싹이 트게 만듭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고 그 안에서 사랑의 싹을 틔우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 오는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서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들어주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게 만들고 충성하도록 온유하도록 절제하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을 통과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을 바꿀 텐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진짜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떤 분들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을 생각도 없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관심 없고 리딩 지저스 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나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언제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다 튕겨나가고 다 비껴가고 다 흘러가니 내 속에 뭘 일으키냐 말이에요.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공고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해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배 안 들어도 괜찮고 내 인생 내가 돈 벌어먹고 살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을 채워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값없이 주잖아. 포도주와 저들 좀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0: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돼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최종 결과예요. 단순히 형통이나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을 말해줍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인도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요. 환경이 좋았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잃어버린,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도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거기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 회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여러분, 보셨어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이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고 밖에 나갔더니 나무들이 막 춤을 춰요. 꽃들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바람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자연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박수치는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상처와 공고와 수고와 애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힘드니?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헌신하기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붙드십시오.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듣고 관심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붙들고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순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2: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사부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5: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5: 써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발표합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예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 오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파한 호프만 목사의 찬송인 주의 주실 화평은 성도가 깊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에 앞서 행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헌신이 없는 성도의 삶은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 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성현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주의 주실 화평이었습니다. 작자가 미상인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주제 찬송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평생 어떤 삶으로 충성해야 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1절에서 5절의 가사가 점진적으로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생활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찬송이죠. 4분의 2 박자를 선택했는데요. 너무 느리지 않게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4절 가사입니다.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찬송가 322장에 수록된 찬송으로 신성북교회를 섬기셨던 오병수 목사님이 시를 쓰고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창을 역임하신 이영수 교수가 작곡을 한 찬송 우리는 부지런한을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소망과 충성을 주제로 한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며 이렇게 얻어진 물질은 가정을

허신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젊은 시절 목회할 때 설교했던 제목이 떠올랐는데, 시편 55편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날개에 관해서 전한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영감을 받아 쓴 시가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는 찬송,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무디 전도단의 찬양사역자였던 아이라 센키가 작곡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은혜의 찬송이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주날 불러 이르소서입니다. 작사자 프린세스 리들리 해버가리 1872년 4월 28일 한 노동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 찬송시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시는 주제가 개인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 공중예배에서는 사용에 적절하지 못하지만은 비커스테트 주교는 이 찬송시를 해버가리 가장 귀중한 교회에 대한 공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논빌이라는 제목의 이 곡은 슈만의 야상곡의 한 멜로디를 1839년에 편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썩을 흙과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작사자로 많이 알려진 메리 카터 여사의 찬송시입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은혜의 찬송입니다. 조이풀 챔버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주일 예전 예배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한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요. 네원의 찬송에서는 매번 한 곡씩 경배 찬송을 선곡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차,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즘 태풍 소식이 있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은 무사히 잘 지내리라.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레이스 정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처음으로 그 엄숙한 의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놀랬지요. 낯설고 두렵기도 했고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는구나,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데 제 마음의 두려움 대신 아주 깊은 깨달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가겠구나. 내 삶의 마지막에도 나 역시 저렇게 고요히 옷을 갈아입고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품어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매일매일 천국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저 천국을 그리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모습대로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대해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거할 곳이 많고 찬양과 행복 그리고 평화 가득한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잔치를 베푸는 천국을 그리며 살면 종래에는 그 모습 그곳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피아노, 시편 42편 소프라노 정성화, 바리톤 김진추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매일 천국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찬양과 평화가 가득한 그곳을 날마다 그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다 찬양하여라 페루지아 한인교회 성가대, 그리고 이어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구주를 생각만 해도 편곡을 해서 줄리어드 트리오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비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들으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게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그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불어온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더 좋은 재물과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바른 삶을 원하신다고. 더 드리는 손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에 더욱 관심이 많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십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보다 월요일의 모습을 보십니다. 찬양할 때의 모습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정직,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창세기는 에녹의 업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높아짐보다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김대한님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탈리아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 그는 12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는 세계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과 음악의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도요, 믿음과 희망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라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고백, 바로 그의 삶이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헬렌 피셔의 찬양입니다. 기도라는 찬양,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헬렌 피셔의 페어 기도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 보스의 유로이즘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주의인 로리의 찬양으로 여러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시고 산뜻한 바람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또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은혜의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들으신 찬양 옥탑방과 천사들의 He Changed Me,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우리 파이디온 어린이 친구들의 음성으로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기뻐하시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의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더 간구하는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정말 부어지는 은혜,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함께 마음 모읍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찬양,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드리면서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주님은 과거에 못된 깡패를 불러 목사로 세워 주님을 위해 크게 사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크게 쓰임받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무서운 깡패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신유 은사를 받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으며 부흥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고 김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술 취한 사람은 다 때렸다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 목사님의 말을 듣자 그 술 취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엎드려 빌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됐고 훗날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이었습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이기는 삶,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영원히 지속될 영광에 대한 보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에 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일을 향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송이 있죠. 미국 시카고의 레벨 출판사 회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이 남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아 1874년 주일학교 기관지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행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가사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죠. 이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송정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은 방금 찬송 202장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니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행복을 누리며 기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현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높이자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발동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붙잡으러 다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 94편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어려움이 많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위로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사람들 틈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 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나와 있다가 탕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난날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자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토록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죄 많은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는 가장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돌을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끝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슈아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워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에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춘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리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당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 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느지막이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의 복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당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게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술로도 갔어요. 군경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복무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는 그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경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그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5포대, 50kg짜리 5포대, 그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5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간에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나님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간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잡아서 그 죽는지. 아 하루에 보통 두세 명 두세 곳이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총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시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밥줘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는데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두고 가운데 두고 쪼자꾸지 두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온돌 있죠.

그 언덕 바닥까지 또다 뚫렸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뚜져봤어요. 그때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 보니까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바로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근데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중국밖에 못갈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죽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간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놨으니까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아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길에 떠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암막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그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무단의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가서 생활이가 천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던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몽땅 탈탈 털어서 몽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 알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게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나 아직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

0: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게 알아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르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원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 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 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 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 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미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넣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앤 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열한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0: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 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지요.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 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이 짧은 새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1: 그쵸.
0: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촉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0: 네.
1: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0: 네,
1: 마음을
0: 맞습니다.
1: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그 모임을 갖췄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0: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1: 그쵸.
0: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0: 네.
1: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당,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당으로
0: 맞아요.
1: 많이 알려져
0: 네.
1: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0: 네.
1: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것 같은데.
0: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0: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1: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
0: 아,
1: 되면
0: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제 번업도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것 같아요.
1: 동생 있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형 그거 왜 믿어?
0: 아,
1: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할것 같아요. 그래서
1: 동생을
0: 네,
1: 섬기고
0: 맞아요.
1: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안아주고.
0: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0: 네.
1: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0: 맞아요.
1: 이곳 사회에서도
0: 그래,
1: 우리가
0: 맞습니다.
1: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0: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0: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0: 네.
1: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0: 네.
1: 그날을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히

그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신청하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0: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항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0: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1: 네.
0: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2: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0: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1: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0: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망령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네. 쭉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아홉 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성구역에서 평촌구역으로 이어지는 불금별역, 부흥역까지 8개 역 모두 합치면 두 개 노선의 지하철역은 16개밖에 없어요.
0: 네.
1: 예,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대한민국 와보니까요.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0: 네.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버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0: 네.
1: 그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안승문 있잖아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1: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에서 말하면 평양서 함흥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 요즘은 듣는

0: 분들이 상상할 네. 수가 없는 거죠.
1: 앞에 TV도 있고.
0: 아 맞습니다. 네.
1: 보게끔도 해주니까.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대중교통 하면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네.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0: 네 맞습니다. 자부심이 제가 있죠.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1: 네.

0: 그 대학교, 그다음에 네. 또 트리오 대학교, 미국이 부시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 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1: 편의점 매점도 있고
0: 그렇죠.
1: 자판기도
0: 네, 맞습니다.
1: 있고요. 그런데 네.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복잡해요. 네네.
0: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말로는 이제 지능형 선전하잖아요.
1: 네.
0: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 가고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 된 게 그 이제 접어 가지고 보면 쫙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다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에
0: 다 표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가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 때 자동 승하차, 사고 방지, 차단 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1: 되게 직관적으로.
0: 네. 외국 가보면요. 전용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1: 위험하죠.
0: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라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1: 맞아요.
0: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전용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 문이.
1: 자동으로 열리죠.
0: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1: 네.
0: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북한은 이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이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1: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잖아요.
0: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1: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 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0: 한 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1달러 정도죠.
0: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1: 네.
0: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0: 네.
1: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0: 그런 것도 있죠.
1: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네. 자전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네.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이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 네. 돈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1: 네.
0: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할 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 비해 그렇죠.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위생실이라 그러죠.
1: 네.
0: 북한의 지하철은 위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1: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
0: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승리역에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위생실이 있어요 밖에.
1: 네.
0: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1: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1: 너무 힘들
0: 근데 대한민국은 들어와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1: 그쵸.
0: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

0: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듣고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볼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각종 음식을 파는 그런
1: 지하철에요.
0: 식당
1: 네.
0: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수 있고
1: 꽃집도
0: 옷도 살
1: 있어요.
0: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꽃도 살수 있어요.
1: 화장품도 팔고요.
0: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다 할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1: 아,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1: 네.
0: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다 있잖아요.
1: 네.
0: 언제면 따라올까?
1: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0: 네.
1: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1: 아멘.
0: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예,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1: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0: 네.
1: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0: 네.
1: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0: 그렇습니다. 네.
1: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지금 그 아마 노선도 보면
1: 네.
0: 지금 파주라든가
1: 아, 맞아요.
0: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아 지금 지하철 뚫고져 있어요.
1: 대기하고 있죠.
0: 네,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것 같습니다.
1: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안 걸릴 것
0: 그러게요.
1: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벤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자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예배도 은혜로우셨는지요?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지만 이 이른 아침의 고요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다윗이 특히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그의 뒤를 따르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으로 부러운 수식이 우리를 채근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는 일종의 화려한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그런 멋진 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26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려했던 이 두로의 이 크루즈가, 호화 크루즈가 동풍에 의해서 깊은 바다에 난파되는 장면으로 또 반전을 이루어 묘사를 하고 있죠. 화려한 대형 크루즈로서의 이 두로의 멋진 모습을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로가 뭐라 그러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처럼 멋지고 괜찮은 초호와 유람선이 없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인류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교만의 아주 중요한 이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쌓았던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처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아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요런 시도가 바로 이 두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참 이 호황기를 계속해서 구가했습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과 같은, 고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아주 부유함을 계속해서 구가했었죠.

두로가 주목을 받았던 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솔로몬 왕때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고 또 돌깎는 석공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을 보내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2절에 이 답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자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며 8절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마음껏 베어 가십시오. 이러면서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것들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부터 두로는 부강하고 또전 세계에 일종의 홍콩과 같은 예전에 무역 도시 지금 많이 위상이 바랬습니다만 이전에 영국령으로 있을 때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하던 홍콩과 같이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이제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좀 변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다시 오셔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저 나라가 좀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무너지니 야,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겠구나 하며 노골적으로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26절로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공. 그 에스겔 27장 8절, 9절을 보면 이 두로를 구성하는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자, 두로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무역의 힘, 이 바로 이제 지혜롭고 능숙하고 기술이 좋은 숙련, 뱃사공들. 자, 이런 사공들이 뭘 몰고 갔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초호와 크루즈를 몰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강력했던 두로라는 큰 배가 26절에 동풍 하나로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죠. 자, 그렇게 강력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였던 두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27절에 나와 있는 재물, 상품, 물건, 사공, 선장, 배 틈을 막는 자, 상인, 용사, 이게 다 뭐냐? 두로의 자랑의 목록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멋진 곳이야.

너는 이렇게 든든한 곳이야? 세상을 향해 외치던 자랑과 이 프라이드를 갖는 이 근거가 되는 목록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모두 자랑거리가 심판의 목록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변하여 심판이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목록들로 돌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을 통해 교만했던 두로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 모습 가운데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두로를 무는 두로의 선장이 두로가 무너졌다, 두로가 망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 온 피조 세계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섰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동풍으로 인하여 갔다가는 무너지니까 못 가는 거죠. 운행을 못 합니다.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다. 통곡하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소리질러 통곡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띠고, 자, 이 모든 활동들, 이게 극도의 재앙 앞에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들이 통곡할 때,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적막한 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누구인고, 이런 뜻이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나 이들이 무너져서 바다 깊은 가운데 파선한 때내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럽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두로에 난파되는, 큰 배로서 난파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17절. 자,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으로 비유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천사들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죠. 자, 이들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이 두로는 동풍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도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8절에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자,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는 이 모습이 두로의 멸망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와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두로는 로마와 같은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각종 진귀한 보석과 향품과 향유와 비단과 모든 옷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두로를 통해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0: 부로와 또 로마, 바벨론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6년에 두로가 이걸 보고 아하 잘됐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여세를 몰아서 이 두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로에 올라가서 주전 586년부터 573년까지 약 13년간 두로를 포위하고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게다가 이 두로 섬의 본 섬은요, 두로는요 이 본 섬이 있었는데 그 섬과 이 섬은 본토와 사이에 바닷물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본섬에 있는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흙, 돌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두로에 있는 이 성,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성을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방파제와 같이 쫙 이것들을 쌓아서 결국은 육지를 만들어서 정복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이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위험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부해지는 것 같아서 좋지요. 잠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27장 3절에 두로가 자기를 향해서 했던 이 말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요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과도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머물며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청지기로 또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다른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참혹합니다. 동풍에 침몰하는 배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사공과 선장의 애곡이 두로를 위한 애가로 남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화려하던 번영이 어느덧 비웃음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의 멸망은 가시적인 것이므로 보는 사람들에게 확연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멸망받을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의 멸망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결핍을 넘어서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피폐함과 멸망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도 않도록 오늘도 경성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많이 더운 일기 속에 영도 육도 모두 강건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매 순간 묻고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이어질 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보다 그의 인격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렸고 그의 삶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를 드렸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나도 저 사람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훗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울을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로 여겼던 미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허물을 확대하기보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0: 괜히 감당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진 자리는 경쟁이 아니라 격려와 성김으로 세워집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동역자로 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비교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그렇다면 비교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나바의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면은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지만 또한 열등감은 사람을 끝없이 경쟁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인정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비교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보다 평안이, 경쟁보다 기쁨이, 열등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또 하나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영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어서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말은 그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10대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긍정적인 성품은 사라졌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가 쏟아졌고 깊은 좌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소녀를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들은 틈만 나면 소녀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던 복음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차츰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소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후원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구필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테너 최승태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이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가장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요,

초대교회는 또한 서로 사귈 교회 모일 회, 서로 사귀고 나누고 돌보는 교회였으며, 또한 초대교회는 다리교회 모일 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다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전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14절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히 신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구속사의 한 사건임을 설명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 저들에게 선포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에 행한 사역은 성령 사역한다면서 신유 사역과 신비한 기적에 몰입하는 여느 교회들과 달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면서 부흥의 책, 선교와 전도의 책으로만 여기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그 이전에 말씀의 책이며 말씀행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원래 한 권의 연속된 말씀이었어요. 1권이 누가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인 셈입니다. 이 성경들은 모두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뭐 사도행전에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 많으니 우리가 1장 1절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누가는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가르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앗들을 교회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 사도행전은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코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이면서 수도사였던 이 제롬 코델의 말처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놀랍고 그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하고서도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 역시 수많은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이며 사도행전적인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길 바라는 우리 충진교회도요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듯 단순한 지적인 배움을 넘어서 그냥 성경 지식 조금 알고 그냥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꺾고요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요, 말씀 공부를 통해 내

내 손과 발의 삶이 변화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던 이 세네카의 말처럼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내 마음의 밭이 마귀에게 늘 그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내 마음의 밭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그만 시련과 또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오염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시밭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이 씨앗을 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농부가 그 땅을 파서 뒤집어야 하죠. 이걸 성경에서는 기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흙 속에 공기가 주입되어서 뿌리가 생명력 있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열흘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심령을 예열시켰던 이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저들이 기도했다, 또 말씀 앞에 나갔다라는 말인데 찬양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언은 그냥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2장 중반부에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찬양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기도가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예열시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도록, 또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너무도 싫어하는 악한 마귀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요,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비료를 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현저히 높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또 다른 말씀으로 그 은혜의 그릇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열하시고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전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충분한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예열하시길 바래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항아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생각과 고집이 꺾어지는 경험,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 교인과 교회 가운데,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려는 그 교인과 교회 가운데 참된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먼저 탄식해보고 회개한 그 어른들이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한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단순히 외형 확장과 자기 자랑에 오염된 이 시대가 말하는 부흥이 아닌 참된 능력과 갱신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담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진교회와 우리 충진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보면 42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졌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서, 집에서, 이 집이란 말은 모든 성도들의 그 각각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음과 동시에 사귀일교회 모일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표현을 따르자면 서로에게 성육신적으로 다가가고 성육신 안에서 아름다운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룬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제가 예전에 우리 나눔지기 분들께는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전도, 사랑, 구원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는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나누는 삶이 있으며 서로 돌보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 가운데 손과 발과 눈과 머리 등 여러 지체 부위를 주셔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며, 너희도 서로 다르다라며 다투지 말고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십자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만드신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십자가. 여러분 보시면 이 십자가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십자가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만들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십자가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이 온전히 깨달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에 저들은 죄와는 철저히 싸우되 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는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에요. 태초부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신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누군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얼굴을, 그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있을 때도 내 옆에 가만히 다가와 가만히 어깨에 손 얹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우미 분들과 나눔지기 분들도 나눔이 분들을 잘 돌아봐야 하고요, 부장님들은 부원들을,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어른들은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도 연약한 목회자들을 잘 돌아봐야 하고요, 나눔이 분들도 나눔지기 분들과 도우미 분들을 돌아봐야 하고, 부원들도 부장님을, 제자들도 선생님을,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을 잘 돌아보아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총체적인 돌봄 공동체가 교회는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봄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원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이 거대한 비전과 소명을 잊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가겠다라는 그 소망, 그 거룩한 부둥켜 안음의 공동체, 참된 돌봄의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이 소망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화목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로 섬기고 계신 분들, 또한 누군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을 때 가만히 고개를 돌리면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옆에 서 계셔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을 우리가 없애줄 순 없지만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에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라기는 내게 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한 영혼에게 나아가 주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와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충진교회의 모든 교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Small is beautiful.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은사와 사랑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하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축복의 통로,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게

0: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참된 교회와 교인으로 사셔서 영혼을 살리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이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요즘 참 다양하고 많은 동기부여 영상들, 책들이 있죠. 당장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저마다의 동기부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진정 효과가 있던가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동기부여 영상이나 책들을 볼 때마다 무작정 따라해봤는데요. 일부는 유용하면서도 사실상 대부분의 방법들이 제겐 썩 맞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제게 맞는 것들만 추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큰 동기로 삼고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의를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동기부여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찬양으로 기쁜 시간.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체리 2642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용사 보소피디님, 주일 잘 보내셨나요? 서머 스페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워려팅이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일 주말 잘 보냈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늘 또 왔어요. 우리 이륙사이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륙사이님 감사해요. 9507님, 안녕하세요. 비오는 양평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반려견 감자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귀엽다. 요 견종이 무엇일까요? 그 시바견 맞나요? 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근데 표정이 다소 좀 어두워요. 밥을 못 먹었나? 우리 감자 이름도 귀여워. 감자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809님, 샬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좋아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오늘 아침 신청곡은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듣고 싶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좋아요, 잘 좋아 좋아요, 극동방송 좋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6809님 감사하면서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시죠. 에미 음식입니다. All people that on earth do well.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오십시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저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힘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 함께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전방에 힘찬 말씀 발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이열치열입니다.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말씀 한 번 더 선포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오늘 하루에 일주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방송가족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이곳에는 비가 약간 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국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하실분들이십니다. 와, 의정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까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시는 우리 9507님께서도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군요. 날씨를 보니까 좀 오늘 하루 비가 좀 오락가락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게 모르게 기온이 조금 들쑥날쑥한 것 같기도 해요. 아침, 저녁, 점심 가운데 일교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24님, 오늘도 생명의 탯줄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사랑합니다. 샬롬 문자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피디님, 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나요? 구름 낀 포항 날씨지만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차고 감동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방송 가족들의 영을 평안케 하셔주세요. 파이팅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요. 히히 보내주셨어요. 야, 힘이 나는걸요. 우리 2667님 매일 아침 또 힘차게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제가 더불어 힘이 납니다. 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우리 다 함께 주님으로 화이팅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2642님께서요 예라모십에 하나님의 열심 또 신청해 주셨는데, 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상에 예라모십의 버전이 없어서 제가 러빔의 버전으로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자,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연휴,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인 줄 알고 꿀잠을 자느라 출첵을 못했어요. 유유. 아쉬운 마음에 오늘 달려왔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저도 지난주 이 금요일이 마치 토요일 같은 느낌이라서 자칫하면 요 방송 시간에 조금 늦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왔답니다. 우리 사사이경님 늘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이 더 너무 소중하고 감동이에요. 항상 이렇게 극동방송

찰조와 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달려오신 우리 4420님, 제가 격하게 두 팔 벌려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7694님, 샬롬. 오늘 오프닝과 선곡이 정말 최고예요. 비몽

우리 구홍실님, 진상철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반갑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고 제가 더 행복하네요. 감사해요. 이어서 우리 392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포항시남구대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순이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이 아침 저희가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면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오늘 제가 이 출첵 제시어를 안 드렸네요. 요네 글자를 준비해 봤어요. 어떨까요? 동기부여. 네 글자는 뭐 거의 최장 이 출첵 제시어일 것 같은데. 동기부여로 오늘은 이 출첵 제시어 받겠습니다. 더불어서요, 나만의 동기부여가 있다, 노하우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출첵 제시어 무려 네 글자예요. 동기부여. 근데 운전하다가 혹은 나 너무 바빠서 네 글자는 힘들어 하시는 분은 뭐 동기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더불어서 동기부여가 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2642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0: 서머 스페셜.
1: 이철이 9507님 동기부여로 무려 4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동, 동서남부 어디에서나 기, 기도의 힘이 함께하시고 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아, 동기부여 이 네 글자로 4행시를 어쩜 이렇게 멋있게 은혜롭게 보내주셨을까요? 정말 제가 감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907님 감사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저희를 감싸시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 우리 4420님께서 아, 문자 보내주셨었네요. 아쉬운 마음에 출첵 제시어 추천합니다. 연휴도 지났고 다시 한 주의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 추천합니다. 아까 보내주셨네요. 자, 이걸 못 봤어요. 자, 시작은 아쉬움을 제가 뒤로하고 내일로 출첵 제시어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글자예요. 동기부여 네 글자로 출첵 제시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동기부여 네 글자로 자발적인 사행시 보내주고 계시는데 막지 않겠습니다. 왠지 당첨 확률이 마구마구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요즘에 선물 마구마구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뒷자리 29507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온누리 워십의 목소리입니다.

옆자리 720 하나님, 포항이 사온 지도 벌써 13년째네요. 여기선 보기 힘들던 노란 달맞이 꽃을 보니 고향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웠어요.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와, 포항 이사 온 지 13년째가 벌써 돼가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우리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또 일상 가운데 이렇게 또 노란 달맞이고 이를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오늘 또 그런 아침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또 말씀이 함께 하니까 더 기쁨이 넘친 것 같습니다. 우리 7201님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뒷자리 266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골든 가스펠 앨범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6자리 0535님, 동기부여로 또 4행시 보내주셨어요.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합니다. 부르신 소망과 믿음의 길 위에서 여호와 이레. 여가 여기서군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더잘 맛깔나게 살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그 은혜는 정말 가득 담겨 있는 또 동기부여 사행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간다는 우리 공호 사모님의 그 힘찬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소망과 믿음의 길 위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예비하신 은혜 누리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퇴직금과 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셔서 저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알면 할수록 지혜롭게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보험 관련 지식대. 이 시간 손해사 정사, 우리 박경원 장로님과 함께하는 보험의 세계, 경제 세상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 생활,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 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상태로 1년 이상 근로 제공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지급 금액은 퇴직금 산식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는 DB형이라 부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DC형이라 부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퇴직금 제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법 개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근로자연금계좌, 즉 IRP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중 DB형과 DC형 그리고 IRP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형이라 불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비슷하게 근속기간과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DB형에서는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어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운용이 잘 되지 않아 수익률이 줄면 회사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보다 내 임금이 상승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DB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형의 장점은 첫째,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고 수익률을 확인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임금 상승폭이 높을수록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장기 근속, 승진, 연봉 인상 시 유리할 수 있고 특히 회사 내 승진 체계가 뚜렷하고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확실히 오르는 구조에 유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DB형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의 반대가 단점이겠지요. 첫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아 운용 성과가 좋아도 개인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연봉 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장기 근속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C형인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은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며 근로자가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안정성은 높지만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고 펀드나 ETF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수익 기회와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질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퇴직급여 중 DC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경제 생활에 대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 생활 들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뒷자리 7201님께서요 동기부여 오늘의 출첵제 시어 보내주시면서 노하우까지 일러주셨어요. 하기 싫고 고민만 할 때는요 우선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좀 쐬고 해보자, 이게 저의 동기부여 방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산뜻하고 또 상쾌한 바람 한번 들이마시고 가슴 쫙 핀 다음에 나 할 수 있다 외치고 다시 들어가면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말씀과 찬양 한 스푼 얹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7201님 멋진 노하우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0535님 여기는 경산이에요. 지금은 날씨가 구름인지 안개인지 황사인지 앞에 아주 뿌옇네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맑음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신청곡은 예수전도단의 시선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구름인지 안개인지 황사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순간 그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시선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면 그저 담대히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우 사모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시선.

자리 0688님. 저희 어머니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우리 0688님, 영어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께서 무려 하나님께 영어 공부를 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0688님, 영어 공부할 최고의 동기부여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정말 아멘으로 또 순종하시는 우리 0688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함께 응원할게요. 아, 영어 공부 나도 하고 싶다. 두 자리 2642님 동기부여 보내주시면서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동, 동작 그만. 기, 기쁨을 잃어버리는 죄. 부, 부르세요 주님을 간절히. 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무슨 이런 슬로건 같아요. 좀 그런 포스터 표어 같습니다. 동작 그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죄. 불러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멋지고 박력 있고 은혜로운 사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2312님께서도요 동기부여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3697님 샬롬, 늦은 출첵입니다. 모닝 루틴으로 한번 외치고 샬조와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샬조와 오셔서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동기부여, 오늘은 출첵 되시어 네 글자거든요. 동기부여 보내주시면서 뭐 사행시 보내주셔도 좋고요. 나는 이런 동기부여,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있으면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빵빵 쏴드릴게요. 자, 이어서 뒷자리 7201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피아워십의 실로암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해요.

술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아쉽지만 청년회 때 저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전심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동기 아닐까요? 청년회 때 마지막 수련회, 동기부여 팍팍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 때이군요. 야, 우리 0594님, 설렘도 무척이나 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저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의 시간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생각해 봅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애정으로, 관심으로, 또 노력으로 준비하실 우리 0594님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할게요. 우리 0594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뒷자리 0288님, 영어 공부 하시게 됐다는 우리 0688님, 영화와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영육이 더욱 팔팔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0이 팔팔한 0이 88이랍니다. 와, 야, 우리 0288님 대단하신데요. 야, 이 센스가 0이 팔팔한 0이 88님께서 우리 0688님 영육이 더욱 팔팔해지시기를 소망해 주셨어요. 센스와 감동입니다. 우리 0288님 감사해요. 자, 우리 9402님께서도 동기부여 보내주셨고요. 와, 우리 2387님 울릉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울릉도는 어제까지 오징어 축제 기간이었답니다. 축제가 끝나고 조용한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침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식을 또 이렇게 손님들께 내어드리는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반숙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샐러드 있고 토스트 있고, 이야, 이건 제가 진짜 울릉도 가서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혹시 울릉도 방문할 분들 있다면 우리 2387님의 스테이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780님,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기도의 용사들이여, 부산스러운 현세대를 쫄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하트 두 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177 줄님께서도 동생도 좋아하는 샬롬 좋은 아침, 기찬이도 좋아해요, 부지런한 지사님도 즐겨 듣는 방송, 여러가지로 신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3631님, 2642님, 7362님, 7780님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썸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봐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무명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먼저 무명의 세 용사가 소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최고의 영웅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그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삼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삼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드러나지 않는 용사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가장 앞서 맞이해 주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진 저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하게 섬기신 어머니 중 누가 더 큰 용사일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 세 용사 중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 하는 충성은 충성대로 받되 그 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났고 그 적막한 분위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렇게 음주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

0: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더 워드에서 교리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

0: 13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0: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요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언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그 말씀들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이런 분이라고 직접 자기를 나타내고 소개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상하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주님으로 만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뭘 배웠다고 말하는데 항상 보면 그분의 입에 이상한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뭐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몇 마디만 해봐도 뭘 알겠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늘 이상한 교회들만 찾아다니고 또 이단들에 가서 거기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알아야만,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부활에 관하여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본문 우리 11장의 시작을 보면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형제, 그의 자매들로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병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오시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속히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무렵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아마 요단강 동편에 어디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오히려 시간을 거기에 쓰시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병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앞에 나오는 이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병에 관하여서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과는 참 이반된,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다니 그곳에 병들어 누워있던 나사로는 속절없이 죽게 됩니다. 그 두 자매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그를 매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그것을 인지하십니다. 즉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하여 표현하는 방법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을 지금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조금 전까지 아파서 죽어간다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잠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잠에 든 것인가?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 조금 전까지는 잠들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신 상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인식은 이 나사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이 죽음과 그의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를 믿음으로써 이끌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나사로와 연관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상황으로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더 넓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일이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는 차원으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께서 나사로가 그 죽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그 집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된다고 말합니다. 5리는 오늘날의 이 키로수로 보면 2키로 정도입니다. 즉 2키로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서 조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여기 도착하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이 들려졌을 때 이 언니인 마르다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자매인 마리아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그 마음에 있는 아쉬움 혹은 원망의 말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 가운데 잘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마르다의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죠. 우리 주님만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금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르다의 이 마을 가운데 나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자기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믿음인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마음의 분명함을 담지 못하고 그냥 하듯이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분명히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과연 이 믿음에 관한 것이 그의 실제인지는 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이게 믿음이 맞나라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마르다의 그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보신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삶의 끝으로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3차 일어날 부활의 일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가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장래에, 먼 훗날에, 종말의 때가 되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즉,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지금 마르다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 훗날에 일어날 것에 관하여서 지금 그렇게 그걸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실 것은 오늘 마르다가 장차 부활의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는 이 부활 사상을 말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마르다는요,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까지 가운데 내려왔던 장래에 일어날 부활에 관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면,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이 뭐냐? 율법 가운데 있게 되면 언젠가 다시 살게 될 거다라는 이런 부활의 의식인데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그를 믿는 자가 장차 하나님 안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게 예수가 주기 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잘못 알고 있다. 헛되이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 부활에 관하여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예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는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오늘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마르다의 이 믿음은 현재성이 아니에요. 나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오라비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불완전성 혹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장래에 관한 상황으로 지금 에둘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 내 삶에 계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주님인 걸 믿어요.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삶의 현재 가운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의탁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언젠가 하실 줄로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오늘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써 응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겠죠. 우리 애들이 언젠가 믿음이 있겠죠. 내가 나중에 믿음으로 볼 것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오늘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늘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뭔가 하시면 아마 믿음 없는 자가 그럴 겁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 우연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만드는 거죠. 오늘 마르다에게 요구했던 것은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이 주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믿음의 일을 말씀하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오히려 그에게 알게 깨닫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지금 확언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부활의 중심인가? 누가 부활의 주체가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체이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 말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믿을 때만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역사 또한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수정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것은 아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라고 그들 가운데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간 자들, 지금 이 세상에 소망 없음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이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지라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하는 뜻인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삶은 그쳐질지라도 영원히 주님 안에 살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었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코 그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 오직 그를 인정함으로 그에게 나올 때만 이 부활 혹은 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을 지금 앞에서 마르다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은 약간의 불안정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관한 분명함이 같이 공존합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다 알아듣고서 지금 주님의 의도를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로서의 것들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에 관하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다 아나요? 주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의 분명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요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사랑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채워가시고 더해주시고 믿음에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르다의 한계적 상황이 보입니다. 어떤 한계냐? 그러한 주님인 줄 알지만 오늘 내 삶의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나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주님, 나는 그분을 알지만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 모르는, 즉 자기 앞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음에 더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구원의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분으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 멀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가까이 와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은혜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르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하는 말은 주님이 아직도 좀 멀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마르다의 상황을 바꾸시려는 거죠. 한계에 갇혀진 상황을 바꿔주시려고 이제 그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의 무덤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형태입니다. 그 동굴 안쪽에 차곡차곡 시체를 쌓아놓는 그런 구조입니다. 동굴을 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죽은 자가 있을 때 시체를 안치할 때만 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동굴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이미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랜데 이제 봐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오늘 마르다는 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의 냄새가 이미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제는 불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볼 때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무엇이든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고, 여기 또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무덤 문을 열고 그 시신을 살려내겠다고 할 때는 이가 믿음으로써 응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의 행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됐죠. 믿음 없죠. 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마르다를 판단할 때는 아주 빠릅니다. 믿음 없네. 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딱 마르다같이 행동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내가 볼 때 안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마르다같이 말하고 마르다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딱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만한 분으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면,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면 주님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안 된답니다.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의 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르다야,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했다는 그 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 그게 너의 믿음이라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남에게 자랑할 때 필요합니까?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현재적이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나를 표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분명하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믿으면 본다고 했는데 너는 왜 지금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믿음을 강조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개의 표적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으로부터 여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표적입니다. 즉 표적은 믿음의 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믿는 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믿음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믿으면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에 예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분주하신 중에도 새벽을 깨워서 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둘러선 무리를 이해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오늘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 지난 그 동굴을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할 때 여러분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아 당연히 그러시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 상상할 때마다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동굴문이 열려있고 그 안쪽에 시커먼 데서 이러고 얼굴을 배로 동이고 꽁꽁 묶인 사람이 걸어나온 걸 보면 여러분 야 이럴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나온다고 아마 뒤로 까무르칠 만큼 놀래고 다 물러설 겁니다. 우리 영화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모든 사람은 경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지 나흘 지난 자가 이미 썩어가는 자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날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모여진 모든 자가 혹은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0: 오셨다라고 그들의 믿음이 더해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장차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주님에 관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예표로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이 지금 자기로부터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주님은 이미 그의 삶에 오셨고 그의 오라비를 살려낼 만큼 그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마르다의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딱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주님을 저 멀리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마다 늘 부활은 저 멀리에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그게 오늘 마르다의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지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속에 그분 안에 들어올 때 믿을 때 누구라도 부활의 역사에 이미 참여했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저 멀리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주님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내리라 너의 삶을 바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언젠가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의 삶을 바꾸기 원하고 나는 너를 책임지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주님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 있다라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부활이요 생명으로 너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라고.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날마다 그 주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주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으로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에 지금 계시며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지켜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정인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또 산성이라고 불렀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안전은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뜨란과 함께 하시면서요, 내 영혼은 안전하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는 자리이죠.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주 이 아침에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평안히 머물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면서요. 서머 스페셜로 시작하는 사랑의 뜨란 함께하시죠.